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쉬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관점으로 잘 쉬는 법을 고민한다면 이 또한 쉼이 아닌 일이 되지 않을까요? 누가 박수 쳐줄 수 있는 쉼 말고요. 내가 진짜 만족감을 느끼는 내 온몸이 몸과 마음이 그냥 제대로 느끼는 그런 쉼, 그게 필요하죠. 뭐든 내 기분에 차는 거로 하세요. 남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내 만족이니까. 그게 쉼이든 혹은 뭐 일이든 내가 신나서 하는 것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진짜 즐거워서 하는 거 그 순간에 누군가의 인정이나 평가 같은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소문은 더더욱 안 나도 되고요. 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금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합니다. 미리미리 주신 사연들 준비해놓고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찾아서 거기에 글을 여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민들레 난 너에게 5월의 종로에서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퇴근 후에는 종종 서울식물원 주변을 달린다. 유행에 힘입어 골프나 테니스를 권하는 지인들도 많았고 개인 PT도 받아봤지만 비용도 부담스럽고 운동만을 위해 조성된 스포츠 센터들이 괜히 답답해서 그만뒀다. 확실히 러닝은 건강한 습관의 초석이다. 일단 좀처럼 운동화를 없는 도시에서 역동적인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고 온몸에 끓던 피와 답답했던 체증이 가쁜 숨을 타고 빠져나갔다. 매끼니를 밖에서 해결해 내 몸에 쌓였던 염분도 땀방울에 흘려보낼 수 있다. 덕분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더 잘 분간할 수 있게 됐다. 좋아하는 떡볶이, 마라탕을 실컷 먹고 달리는 날에는 내내 속이 쓰려 고생한다는 걸 알아서 좀 더 순하고 깨끗한 음식을 찾게 됐다. 대식가로서의 자부심도 내려놓았다. 달리다 보면 내 위장의 허용 범위가 명확해져 가짜 배고픔에 속는 일도 줄어든다. 퇴근하자마자 야식시킬 생각에 군침이 돌다가도 공원 두 바퀴 뛰고 나면 이온음료 한 병으로 충분히 허기가 달래진다. 힘들게 뛴 게 아까워서라도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게 된다. 집에 돌아와 폼롤러로 근육을 간단히 풀어주고 곧장 샤워를 시작한다. 온몸으로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는 것만큼 상쾌한 일이 없다. 밤에는 글을 써보기로 한다. 사라진 잡생각과 조금은 나른해진 몸, 창밖엔 차 소리뿐인 고요 속에서 손가락이 탄력을 받는다. 각자의 일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윤상의 달리기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정영안의 각자의 우주 가운데 전해드렸어요. 약간 바쁜 현대인들이 진짜 하루를 막 시달리듯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뭔가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분 좋게 뭐 밥 먹고 만나고 이런 시간도 어느 순간부터 조금 멀리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좀 나만의 시간, 나에게 충실하고 내 몸이 좋아할 만한 일을 좀 해주고 싶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좀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런 하루를 살아본다면 몸이 느낄 거예요. 정말 이제야 내 몸에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렇죠. 적당한 운동도 하고, 그런 운동을 하다 보면, 맞아요, 뛴 게 아까워서라도 그 뒤에 뭐 야식 먹고 그런 거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먹고 운동하고 좋은 상호작용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리고 돌아와서 깨끗하게 씻고 하루를 차분하게 정리하며 글도 쓰고, 완벽한 삶인데요. 물론 또 주변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또 가져야겠지만 각자의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끝곡은 꾸리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전해드려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못 사는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도 있으나 이 생에는 비록 선하여도 전생에 악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아야 하고 현재에는 비록 악하여도 전생에 선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게 되는 까닭이니 세상 일을 목전의 일만으로 단언 말라.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7.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실린동 유리님 어서 오십시오. 비 온 뒤에 시원해졌어요 라고. 조금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복수님 문자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두 번 받고 좋네요. 그리고 부산갈매기님 1785 쓰시는 분 정인님 경민님 아 그리고 우리 꾸리님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금요일 아침 출근이 제일 즐겁고 월요일 아침 출근이 제일 피곤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아지님은 이틀 쉬고 오늘 새벽 월요일 같은 출근을 했답니다.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지님이 독수리님인 거죠? 그런 거죠? 신청하셨던 일부 끝곡은 잘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이종덕님 어서 오십시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라고. 그래요. 금요일 이제 휴식이 있는 토요일, 일요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 제일 좋죠. 맞아요. 금요일이 제일 좋고 조금 제일 괜히 우울해지는 그런 날은 일요일 오후, 일요일 저녁 놀이 그렇게 자꾸 슬프게 보인다고 하는. 그리고 황금박지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은 비교적 선선한 기온으로 노추맞이가 더더욱 즐겁네요 하셨습니다. 금요일이라 더 즐겁고요 라는 거죠. 그리고 060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설렘 가득한 6월이 시작이 됐다고. 219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침에 늘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기온도 체크하고 하늘 풍경도 바라보고 뭐 이런 일상들을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루틴이죠 뭐. 그리고 약간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몸이 자동으로 딱딱딱 다 하고 나서 이제 뭐 씻거나 뭘 먹거나 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그렇게 몸에 밴 것들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고 뭐 예를 들면 눈은 감고 있는데 알아서 치약 짜고 막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0608 쓰시는 분은 방금 인사를 나눴죠? 네, 6617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독수리님도 오셨네요? 계신지 몰랐습니다. 독수리님 어서 오세요. 꾸리님이 노래 신청도 했던데. 유상욱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제리님은 이 정말 너무 감사한 얘기라 무릎 꿇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서 송구스럽고 소영님이 진행하는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는 게 최고의 쉼 휴식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대단한 건 없어도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노래를 좀 듣고 올까 신나게 좀 가볼게요. 런던 보이스의 I'm Gonna Give My Heart 준비했고요. 루스 선의 스위스 보이까지 이어갑니다.

3651 뒷번호 쓰시는 분이 갑자기 이러시면 일하는데 이러시면 하셨거든요. 갑자기 일어나서 함께 정말 제대로 리듬 타기란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발가락 끝이라도 좀 움직여보시라고요. 왜 가만히 앉아서 남들 모르게 눈에 안 띄게 그 소극적인 스트레칭 같은 거 가능합니다. 그런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보는 곡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키 아빠님. 민키 아빠님 요즘 잘 지내시죠? 오늘도 역시나 빠짐없이 음악 듣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그리고 2781 뒷번호 쓰시는 분 경원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All That She Wants 함께합니다.

에이스 베이스의 All That She Wants 였습니다. 미경님이 난생 처음 내일 캠핑 가신대요. 좀 신나 있기는 한데요. 어젯밤에 남편이 또 어마어마하게 용품을 사들고 와서 일장 연설을 하다가 잤습니다. 남편분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가자 해서 그 세계로 입문을 하시는 그런 상황일까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래 알았어 같이 갈게 라고 하니까 너무 신나서 이제 대놓고 당당하게 캠핑용품을 마구마구 마저 더 쇼핑을 한 게 아닌가, 예, 제 짐작을 해보자면. 그러면 이제 너무 신나죠. 신나서 그럼요. 이제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이 아내분의 반응을 굉장히 살피고 원할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리액션을 요구할 겁니다. 좋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어때? 괜찮지? 그때마다 이제 괜찮다 뭘 해줘야 더 신나서. 이게 그래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건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뭐 캠핑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캠핑이 싫다기보단 왜 뭔가 이렇게 야외 활동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에 별로 흥미가 없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럼요. 그리고 저는 야외 활동이 흥미가 없다기보다는 제가 이런 표현을 했더니 정말 자기 생각하고 똑같다고 했던 지인이 있어서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했던 게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그 수고스러움을 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뭐 하루 혹은 뭐 2박 정도 캠핑하지 않습니까? 짧게 갈 때, 주말에 갈 때. 그러면 그 하루나 이틀 때문에 감성 캠핑 한다고 막 정말 집처럼 꾸미잖아요. 저는 그런 게 대단해 보이는 걸 저라면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야외 활동에도 거부감이 없고 어제 또 많은 연설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함께 응해주시고 재미있게 잘 다녀오세요. 자, 2부 끝곡은 유상욱님의 신청곡으로 준비를 해볼까요?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 듣고 싶다고 하셨죠.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구하는 데에도 도가 있건만은 부음부는 도가 없이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함으로 아쉽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돌아오는 이치가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아침 숙녀의 찬.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1154 뒷번호 쓰시는 분이 아마 최근에 오신 분 같아요. 오늘은 사연 안 하나요? 하셨는데 할 거예요. 지금 노래 하나 듣고 그 사연을 만나러 갈 겁니다. 월, 수, 금요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연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월, 수, 금요일에 참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사연은 언제든 미리미리 보내주셔야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아시죠? 자, 오늘의 사연 만나러 가는 길에 함께할 노래는 민키 아빠님의 신청곡이에요. 제 친구 이지안과 그리고 정신혜와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듣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정희의 그대 생각 원하셨죠? 지금 함께 할게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하는 노래들, 오늘은 뒷번호 4601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키가 아주 아담합니다. 제 소원은 항상 키가 컸으면 하는 거였어요. 키 큰 친구들과 다니면 우스갯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윗공기는 맑아? 그러면 친구가 또 받아줘요. 응, 하이힐 빌려줄까? 이게 그래도 좀 커서 가능한 일이었던 거고요. 아주 어릴 땐 컴플렉스가 말도 못했답니다. 그래도 억지로 늘릴 순 없다는 건 아니까 꿈은 하나였어요. 나는 나중에 꼭 키가 큰 사람을 만나야겠다.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잠시 그때로 가서 키가 작아서 좋은 점은 어딜 가나 앞에 세워준다는 거였어요. 그게 또 나쁜 점도 됐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매기는 반도 많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속한 반은 항상 키 순서였습니다. 칠판이 보여야 한다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키대로 하면 저는 항상 1번, 전교에서도 거의 1번이었을걸요? 그리고 늘 뭐든 왜 그렇게 높이 있는지 항상 까치발이 습관이 됐습니다. 안 해도 될 것도 하죠. 키가 작아서인지 똑같은 가방을 매도 더 커 보여서 동네 어르신들이 가방한테 애가 끌려간다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농담도 그때는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하지만 점점 크면서 그런 속상함보다는 그래도 나중에 2세를 위해서 이상형은 반드시 키가 컸으면 좋겠다. 키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네, 저 꿈 이렇습니다. 물론 키만 보고 선택하기 했겠습니까만 키가 아주 큰 남편을 만나서 남매도 다행히 저를 안 닮고 키가 커요. 아이고, 할 일 다 했구나 싶었죠. 그런데요, 어째 요즘 들어서 조금씩 소외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어디 물건을 좀 내리려고 하면 어디선가 아유, 네 엄마가 저를 어떻게 내리니? 얼른 네가 가서 내려! 라거나 아유, 엄마 키가 작아서 안 되니까 내 손 잡아! 이런 말들. 이미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던 얘기예요. 놀이공원에서요. 얼마 전엔 오랜만에 나들이 갔다가 넷이 사진을 찍었는데 고3 딸도 저보다 훨씬 크니까요. 이건 뭐 고목나무 셋에 매미 하나더라고요. 좋긴 한데 어딘가 소외당하는 기분 아십니까? 그래도 소원 이뤘으니까 감사해야겠죠? 키 큰 분들 노래 신청해봅니다. 이상은 담다디 심신 욕심쟁이

심신의 욕심쟁이 먼저 들으신 노래는 이상은의 담다디였죠. 아, 키, 그래요, 키. 저도, 저는 키가 좀 이렇게 작았는데 쑥쑥 큰 스타일? 예,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냥 꾸준히 좀 컸다면 중학교 1학년 때에 그 저희도 번호가 키 순서로 많이 했는데 1학년 때는 좀 앞쪽 번호였다가 2학년 때는 좀 중간쯤 갔다가 3학년 때는 거의 끝에 있었으니까 꾸준히 컸나 봐요. 근데 이제 키가 좀 작은 친구랑 친해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이 사연 속의 그 대사처럼 네, 그런 장난을 많이 쳤죠. 아유 올라올래 사다리 줄까? 이러면 그냥 친구들끼리 그게 농담이고 가능하니까 웃고 떠들고 그랬던 것들인데 이게 정말 약간 컴플렉스로 어릴 때는 그게 그렇잖아요. 크면 좀 그런 것에 좀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 그게 아니구나 알게 되니까 상관없는데 어릴 때는 오로지 그거 하나로 서로 놀리고 막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생기죠. 키로 저기 사연을 주신 것도 있네요. 우리 4715 뒷번호 쓰시는 분이 맞아요. 옛날에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해서 저도 맨 아이고 읽어도 괜찮은 거죠? 맨 앞쪽이었죠. 남편도 작은데 아들은 그래요? 오, 두 분 다 키가 좀 큰 편은 아닌데 우리 아드님은 183cm. 아이고야. 성공했죠? 하셨는데. 183이면은, 아. 근데 참 요즘에는요,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는 180이 넘는다 그러면, 180이 넘어! 깜짝, 그게 뭐 남자건 여자건 간에 꼭 한마디씩 붙였던, 예, 그런 적이 있다면, 요즘에는 180 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여학생들 여자친구들도 제 키가 좀 큰 편에 속했는데 요즘 제 키는 그냥 작지만 않을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신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놀랄 게 아닌데 예전에는 많이 놀랍죠. 어쨌든 두 분에게는 두 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기대를 안 했다가 아들이 180이 넘으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1785 뒷번호 쓰시는 분 갑자기 추억의 네, 사연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네요. 제 친구 하나도 늘 키 작은 게 컴플렉스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얘기해요. 그럼요. 그게 뭐 어때서죠? 한마디로. 그리고 7002 뒷번호 쓰시는 분은 제가 키가 좀 작아서요.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높은 것만 신었습니다. 기본 8cm. 맞아요. 8, 9, 10. 사실 이거 되게 건강에 안 좋은 건데 그 5, 6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7, 8은 넘어가야 좀 신었구나 싶고 제 주위에도 10cm 넘는 거 많이 신었어요. 그러다가 저랑 거의 비슷하신데 이분? 요즘에는 단화만 신습니다. 높은 거 잠시만 신어도 허리가 아파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척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진단만 안 받았을 뿐 갖고 있다는 척추 질환들 이게 안 신다가 신으면은 제가 한번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3cm였나 4cm 둘 중에 하나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신었는데 그 몇 시간 신었다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 중간에 예. 단화는 없고 그 차에 앉아가지고 발을 잠깐 옆에서 조수석에서 벗고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십몇 센치도 막 팔았는데 진짜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신고 모델도 아니고 어떤 무대에서 잠깐 신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십몇 센치? 대단한데요. 아무튼 키에 관한 문제들이 좀 더 있는 요 4부에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3부 끝곡은 이승환의 그대가 그대를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일기예보 좋아 좋아 4부 첫 곡이었습니다. 3004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서님은 제가 3남매를 키웠는데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뭐든 골고루 잘 먹은 애가 가장 잘 컸어요. 아, 편식하는 아이가 키가 위인데도 좀 동생들보다 작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어떤 분석이나 그런 내용들은 있겠지만 그런 거 저런 걸 일단 떠나서 제 생각에도 뭐 키적으로 키 부분도 그렇지만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편협된 건 좋을 게 없겠죠. 뭐건 간에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쏠리고 치우치는 건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민님 남편하고 한참 웃었습니다. 아, 우리도 키 때문에, 아, 그니까 뭐, 당신 닮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뜻대로 다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뜻대로. 뜻대로 안 돼서 더 좋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예.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 그리고 진선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물 말고 우유를 그렇게, 아, 탈지 분유를. 어, 근데 그런 댁이 있었어요. 제 주위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그분은 아이들을 그 물을 일부러 보리차를 이제 숨겨놨대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덥고 그러면 그냥 주전자에 우유를 가득 타놓고서 물처럼 마시게 했다고.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키가 많이 커서 자신은 이제 그것 덕분이었다라고 믿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댁들이 있네요. 예. 그리고 은정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리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함께합니다.

김민우의 쉿 같은 친구 함께 하셨습니다. 자, 5208 뒷번호 쓰시는 분이 어제 소영 DJ 얘기를 듣고 와이프랑 같이 우리 집 국기함, 국기꼬지를 다 점검했네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집에는 국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사야 되는지는 여태까지 몰랐었네? 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 뭐, 이렇게 집에,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니까, 그쵸? 집에는 당연히 국기가 있고, 그 어디가 사야 되는지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뭐,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그래도 어른들이 이제 갖다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주위를 보니까. 그래서 이걸 굳이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이 또 현충일이니까 오늘 한 번 더 점검할까요? 어제 그 국기 현충일에 조기 다는 거 얘기했더니 그 생각을 또 못했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평소처럼 달면 안 되고 조기 개항을 해야 합니다. 기뽕에서 긴면의 세로 길이만큼, 그러니까 한 번 내려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만큼 내려단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기로 개항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뭐 지나가는 통행로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내려서 개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기나 또 가로기 같은 경우는 국경일이나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개항하는 거기 때문에 현충일에는 개항하지 않는다고 해요. 단 우리 그 국립현충원 같은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또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예외적으로 조기 형태로 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바람 부면 어떡합니까? 악천후 때는 훼손되니까 사실 달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악천후다 그러면 날씨가 갠 후에 달거나 뭐 내렸다가 다시 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어디에 달아야 되나요? 밖에서 바라봤을 때 그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 그러니까 요즘은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공동주택으로 보자면 각 세대의 난간, 주로 베란다 중앙이나 아니면 밖에서 봤을 때 왼쪽, 그리고 세대별 국기꽂이가 미설치되어 있는 그런 공동주택이라면 각동 지상출입구에 달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주택 구조상 진짜 이렇게 저렇게도 다 안 된다 그러면 태극기를 창문이나 현관문 등에 부착해서 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개항할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개항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되고 강풍 등으로 이 태극기가 떨어져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연에도 주셨지만 태극기를 구입해야 된다 하실 때는 각급 지방정부 민원실,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 군청, 뭐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고요.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고 또 인터넷 태극기 판매 업체 등을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염되고 훼손된 태극기는 그냥 대충 버리면 안 되죠. 각급 지방정부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날 이렇게 국기를 달아야 되는 그 전에 미리 날씨 예보나 뭐 일기예보, 날씨 예보, 일기예보죠. 뉴스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달아야 될지도 한 번 더 언급도 해주세요. 그런 것도 또 자막으로도 홍보되고 하니까 한번 잘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은 6월 6일 제71회 현충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4715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길라의 나무와 새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길라의 나무와 새 전해드렸습니다. 아, 현미님, 네. 아, 이번 주, 아, 우리 집은 캠핑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한번 가려고요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잘 다녀오세요. 그 맛있는 것도 좀 싸가시고 현지에 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지만 나들이 할 때는 약간 가면서 이동하면서 약간 주전부리 그런 재미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7201 뒷번호 쓰시는 분, 네,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은님도 상은님도 오늘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우리 집에 구기함이나 구기대는 괜찮은지라고. 아, 어제 그 이야기 들으셨군요. 진숙님이 어제 그 아이가 예전에 만들었던 구기함을 여태 쓰고 있다는 그 사연 듣고 아이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라고. 구기함을 보통 뭘로 만들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뭐 박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이가 완전히 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원이나 뭐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거 위에 꾸미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꽤 오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496 뒷번호 쓰시는 분, 4587 쓰시는 분도 함께 했습니다. 네, 손 들고 있었습니다 하셨는데, 네. 아이고, 팔이 아프게 계속 들고 계셨군요. 네,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7130 뒷번호 쓰시는 분, 친구 유주와 함께 일을 한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맞아서 고민도 많았는데 역시 친구는 친구네요. 지금은 손발이 착착 잘 맞고요. 척하면 척 알아듣는 그런 지경에 올랐습니다. 라고. 두 분이 원래 이제 친구라는 그게 있다 보니까 더 빨랐겠죠.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함께 여행할 때 보세요. 정말 친해도 그 좋은 여행을 같이 해도 뭐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고, 예? 뭐 별거 아닌 일에 좀 서운해 줄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더 공과 사적인 걸 구분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생길 거고 정말 실수하면 나만 뭐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엮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더 예민하고 그런 순간들이 많았겠죠. 이제는 궤도에 오르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김정태님 신청곡 김신우의 귀걸이사 전에 좋은 사람 만나요. 죄송해요. 잘못 전해드릴 뻔했네요. 좋은 사람 만나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천지의 일기처럼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땐 상쾌하고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땐 순하고 어느 땐 거슬린다고 하시면서 이것도 또한 인과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 여여해 천재와 같이 심상하지만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고해가 한이 없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양희은 때로는.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과품 6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생각해보면 날씨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쾌청한 날씨처럼 마음이 환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날이 온종일 흐렸다가 비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날처럼 마음이 어둡고 우울할 때도 있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떤 상태신가요?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이 우울하지 않고 화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이 맑고 화창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워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버붐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만나볼게요. 먼저 이무진 여름인사, 이어서 창작 성가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상생상화입니다. 상생상화.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의 인과관계가 서로를 살리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불교에서는 화합 융통하는 관계인 상생상화의 세계가 평화와 은혜의 세계이며 선인선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요. 사람을 잘 아는 것과 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이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화하고 보면 기화하게 되고 윤화가 되는 것으로 보고, 희로애락 속에서 상생상화하는 것은 인류가 함께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화합 생성의 발전의 원리를 알아서 스스로 이해와 양보의 미덕을 기르는 동시에 보은봉공의 정신을 발휘하여 언제나 상부상조하고 상생상화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혹 과오가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참에 개과해서 반드시 재생의 길을 얻도록 해야 하며, 가는 곳마다 희망이 양양하고 화합 단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상생상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과 우리 하나 되어 일어나 피우리라. 두 곡 듣고 올게요.

티벳의 어느 절엔 얼굴이 거대한 눈 하나만으로 된 괴이한 불상이 있다. 온 우주 허공법계가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니 진리의 위력을 거대한 눈으로 표현한 것이다. 주변에 보면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 있다. 기억력이 꽝이라 금방 들은 것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몇 시간 실컷 이야기를 나누고도 다시 만나면 기억을 못하는 내겐 경외의 대상이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탁월한 이들이 아는 세계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 부러우면 지는 건데 심히 부럽다. 인간의 인식은 제 아무리 많이 알고 최고의 지능을 가졌어도 유한하며 극미하다. 무엇에다 어떤 이름 하나 붙여놓고 그걸 다 안다고 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이다. 여기 꽃 한 송이를 보여주며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으면 자신있게 장미라고 답한다. 그 이름과 모양, 생태 등을 안다고 해서 그 존재를 진정으로 아는 것인가? 세상 모든 사전을 외운 사람도 개미 한 마리조차 그 실상을 다 알 순 없다. 우리는 그 무엇도 실상 그 자체를 알 수 없다. 중생들이 아는 것은 한정된 지식이나 주견일 뿐 그 실상 자체는 불가사량이며 불가지다. 치매가 심한 이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인식 못하니 인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닐까? 천만의 말씀, 당사자의 기억이나 인식 넘어 훤히 보고 알아 정확히 다 되감는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는 사실. 완전 무결하여 오류 없이 다 보고 다 아는 진리, 공적 영지심이 있다. 텅 빈 허공은 일체를 다 보고 아는 자다. 텅 빈 우주에 가득한 진리 CCTV와 진리 계산기는 쉼 없이 다 지켜보고 다 알아서 홀이도 차고 없이 계산한다. 혼자만의 은밀한 마음 움직임이나 행위도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도 찰나간에 계산이 끝나 정확히 현실로 드러내준다. 이것이 소위 인과다. 세간에서 사용되는 인과에 대한 개념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오염되어 있기에 묘유 혹은 작용과 드러남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립적이다. 진리는 일체를 작용한 대로 드러내준다. 일체의 드러남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며 그러하게 했으니 그러하게 드러난 것이고 시절 인연 따라 때가 되면 계속 드러날 것이다. 털끝만큼도 더하거나 빼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하고 또한 지극히 공정하여 어느 찰나도 쉼없이 보고 계산해 드러내며 누구라고 더 예뻐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작용한 그대로만 척척 무심히 드러낸다. 진리에는 뇌물도 권력도 통하지 않는다. 일원이며 법신불이며 신이며 진리이며 성품인 나는 만능만지 전지전능한 어떤 위력이다. 모든 능력, 만능을 갖추고 있는 나는 태어나게 할 수도, 자라게 할 수도, 죽게 할 수도, 색과 향과 모양을 낼 수도, 보고 호흡하고 듣고 걷고 씹고 맛보고 소화시키고 웃고 울고 생각하고 화내고 인식하고 잠자고 깨고 날고 기고 싹 틔우고 열매 열고 눈비 오고 바람 불리고 성주괴공 생로병사 추나추동 생주이멸 일체의 작용과 드러냄을 다 하고 있다. 나는 무소부재하며 전지전능하니 일체의 존재의 나타남 자체가 나의 모습이며 일체의 작용 또한 나의 위력이다. 인과는 작용한 대로 드러내주는 묘유며 다 보고 다 알아서 다 보응하는 나의 역량이고 또
또한 동시에 일체 우주 만물의 영향이기도 하다. 어느 곳 어떤 곳도 전지전능한 위력을 지닌 부처님 아님이 없으니 개미 한 마리인들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니다. 나는 허공 가득한 눈 없는 눈이라 다 보고 다 알아서 다 보응하니 세상 천지 숨을 곳도 누굴 향해 억울하다 항변하고 하소연할 곳도 없다. 온 천지에 오직 나 하나뿐이니 말이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장호성 교무님의 글 나는 전지전능하다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너는 나의 희망이야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72장과 73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72장 묵은 세상 지나가고입니다. 이 곡은 정신개벽가이기도 한데요. 정신개벽은 인류의 정신을 크게 열어가자는 말로 원불교에서는 물질과 정신은 원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질만 개벽되고 정신이 개벽되지 아니하면 문명의 반조각이기 때문에 물질 개벽과 아울러 정신 개벽을 통해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닌 완전한 문명을 이루자는 뜻을 품고 있는 게 바로 정신 개벽인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벽된다는 것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 물질 생활이 풍요로워진 것을 가리키지만 물질 문명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도리어 문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개교 표어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인데요. 무시선을 통해 마음을 맑히고 밝혀 본성을 여의지 않고 너도 부처 나도 부처인 이치를 알아 일마다 불공 곳마다 불당을 여의지 않는 삶을 통해 얻은 힘으로 개벽 세상을 노래하고 있는 성가가 바로 72장 정신개벽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대각을 이루신 후 당시의 시국과 사회 상황을 살펴보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의 균형과 조화 있는 발전을 염원하셨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성가 72장의 가사를 음미해보면 큰 깨달음 후에 묵은 세상이 지나가고 새 세상이 열리는 기대와 설렘의 감정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정신개벽

이 아니면 이끌어가지 못할 세상, 정신개벽으로 돌아오는 세상이 하나로 연결돼서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대도를 통한 낙원세계 건설에 대한 염원이 바로 정신개벽가에 담긴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 마음공부를 통해 마음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정신개벽으로 물질문명을 선도해 나가는 원만한 종교의 신자를 만들고자 원불교의 교문을 연 뜻을 생각하면 이 성가가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성가 72장 묵은 세상 지나가고 정신개벽가 듣고 옵니다.

원불교 성가 72장 묵은 세상 지나가고 정신개벽가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원불교 성가 73장을 만나볼 텐데요. 성가 73장의 제목은 몸과 마음 어울리어입니다. 부제는 영육상전가인데요. 영육상전이란 영적인 삶, 곧 정신의 고향을 추구하는 수도의 삶과 육신의 삶, 즉 건강하고 건전한 현실 삶을 함께 온전히 완성해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원불교 교리표 가운데 하나로 원불교 교전 맨 머리에 실려있기도 한데요. 공부와 사업을 병행해 복과 해를 원만하게 갖추자는 이사병행의 이념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쳐왔다.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소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에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고 밝혀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 개교 당시의 시대 상황을 문명의 전환점으로 인식하시고 과거 수도 생활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신 건데요. 인간 생활에서 정신 생활과 육신 생활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존중하는 종교인들은 물질 생활의 향상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나아가 이것이 수도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했던 것을 염려하셨던 것으로 보이죠. 영육상전은 영에 치우친 전통적 종교의 편향적 경향 또는 육에 치우친 세속주의적 삶을 떠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상부적인 온전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영과 육의 조화로운 생활은 강조되어 왔는데요. 갈수록 바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관리와 발전을 노래한 영육상전가는 그 의미가 더욱 마음에 와닿는 듯합니다. 영육상전가를 노래하면서 내면과 외면이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길 소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함께 만나볼까요? 성가 73장 영육상전가입니다.

0: 원불교 알림 책.
1: 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해소 명상이 내일 저녁 6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마음토닥 청년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명상 행사는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사전 접수를 완료하신 분들 가운데 선착순 150명에게 비치타올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마음토닥 청년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인데요. 참배객들을 위한 봉공 행사가 서울과 대전의 현충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교구와 대전 충남교구는 공익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후손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유공자 가족들과 참배객을 위한 공양을 통해 공도자 숭배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가 문의는 서울교구와 대전 충남교구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마음과 인연의 도량으로 깊이 뿌리내린 금정교당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함께한 50년을 넘어 함께할 50년, 더 나아가 100년을 준비하는 시점인데요. 오는 7일 오후 2시 금정교당이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진행합니다. 영산 백광문 원광대학교 부총장의 설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은혜로운 법향 가득한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축하 부탁드립니다. 오는 7일 서울교구 어린이 법문축제가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선물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종사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요. 온 가족이 즐기는 서울교구 어린이 법문축제에 참가 신청은 서울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훈련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진행 역량을 높이고 훈련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지도자 훈련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다양한 레크레이션 강의와 마인드 히어로 워크북 시간, 어린이 성가 익히기 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청소년 여름 훈련을 준비하는 출가 재가교도 4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로이킴의 바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송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3: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2: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3: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2: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3: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한 로봇이 23kg 냉장고를 번쩍 들어서 책상에 툭 내려놓는 영상이었는데요. 로봇은 힘겹게 냉장고로 옮기는데 사람은 그 옆에서 유유히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마시더라고요. 와, 이제 곧 그런 미래가 임박했다는 소리일까요? 내년, 내후년에는 이 로봇이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살짝 긴장감 도는 이 기분, 여러분들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휴먼이라 할 수 있는 일들로 꽉꽉 2시간 채워볼까 합니다. 기분 좋은 12시,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로 시작해볼게요.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기사를 보니 2030년까지인가 무려 3만 대의 로봇이 생산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쏟아지는 AI 소식도 그렇고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곤 합니다. 가끔은 세상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좀 벅찰 때가 있죠.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없게끔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중심을 꽉 잡아보려 다짐을 해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겠죠. 오늘도 가장 휴먼스럽게 인간미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가 볼게요.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미도와 파라솔의 아마추어,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미도와 파라솔의 아마추어 나성현 씨 밴드 찰랑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박민정님이 23kg 냉장고 드는 로봇이라니 제 남편보다 힘이 센데요. 남편은 쌀 포대 하나 옮길 때도 끙끙거리는데 그래도 남편이 잔소리 들으며 차려주는 밥상에 제일 인간미 있죠? 리쌍 노래 제목처럼 웃는 게 아닌 남편과 같이 듣고 있어요. 한방 이렇게 먹이신 것 같은데요. 아이 그래도 아이 그럼요. 이런 서있던 남편이신데요. 무슨 소리십니까? 예, 쌀포대 좀 못 옮기면 어때요? 이제 2030년 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예, 기계화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 정도면 예, 로봇들이 이제 냉장고를 옮겨준다 하니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몸을 아끼는 거죠. 예. 23kg. 저도 23kg 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5kg도 약간 끙끙거리는데 지난번에 슈퍼 갔다가 제가 이제 토마토 박스를 사서 오는데 아주 큰 박스 말고 한 중간 정도 되는 박스를 예 아, 여러 가지를 많이 시켜서 배달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이 에이 저의 딸을 본 적이 있거든요. 공주님 먹일 건데 이 정도는 엄마가 들어야죠 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응? 그런가? 그래서 들고 왔는데 어우 갑자기 팔이 무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 5kg 조금 다음에 23kg도 저도 언젠가 들 수 있겠죠. 예, 뒷번호 3129 쓰시는 분이 희원씨 6월의 첫 금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로봇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매일 12시를 채워주는 희원 DJ의 비타민 같은 에너지는 대체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도 인간미 넘치는 방송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요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로봇이라면 음악 선곡을 기가 막히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멘트나 더 잘하려나?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오래 보아요 여러분들. 뒷번호 1714 쓰시는 분이 AI가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세상이라지만 오늘 아침 어린이집 가면서 엄마 회사 잘 다녀와 사랑해 하고 안아주는 아이의 온기는 흉내내지 못할 것 같아요. 기계가 줄 수 없는 마음을 나누는 오늘 되길 바라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고 예, 흉내낼 수도 없는 거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스텔라장의 지금을 사랑해, 수지의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스텔라장의 지금을 사랑해, 수지의 안하기가 쉽지 않아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도 훅 지나가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벅, 오늘도 우린 최선을 다하는 하루 만들어가 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너무 좋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도 잘 보내보아요. 아, 1부 끝곡으로 홍대강의 잘 됐으면 좋겠다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김윤아의 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 주의 마지막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죠. 여기에 흐뭇한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소소한 이야기부터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거창한 일들까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뒷번호 0987 쓰시는 분이 출첵해요. 요즘 식당에 가면 테이블마다 태블릿 주문기에 서빙 로봇까지 돌아다니잖아요. 얼마 전엔 로봇한테 고맙다고 인사해놓고 혼자 머쓰겠네요. 로봇, 너 영혼 없이 일하더라. 역시 정이 있는 건 우리 휴먼들 뿐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아주 뭐, 예, 영혼 없이 일하는 친구들이지만 예,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렇죠? 뒷번호 1375 쓰시는 분이 아이고 환절기라더니 며칠을 무리했더니 급성 감기에 걸렸어요. 목이 찢어질 것 같은데 오늘 금요일이라 행복한 건 저 정상인가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정상이십니다. 와, 아주 정상이세요. 네, 그럼요. 뒷번호 3384 쓰시는 분은 새벽까지 비가 내려 걱정을 했는데 해가 쨍쨍하네요. 이번 주말에 야외 결혼식 가야 하거든요.

날씨 요정님 감사합니다. 다들 불금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주말에 또 어디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날 특히 뭐 야외 결혼식 같은 경우는 진짜 밖에 비가 오면 예, 낭패거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뒷번호 1697 쓰시는 분께선 몸은 천근만근 피곤한 금요일이지만 마음은 가벼워요. 주말에 아이들이랑 첫 캠핑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비 그치고 나니 공기도 맑아서 딱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날씨도 딱 좋고 기분도 좋고 조심히 내일 잘 다녀오세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인디언팜의 핑크닉, 비바소울의 뮤직 피크닉.

인디언 팜의 피크닉, 비바스홀의 뮤직 피크닉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4491 쓰시는 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오늘 연차 쓸까? 5만 번 고민할 만큼 피곤했는데 비개인 창밖을 보고 바로 퇴근하고 어디 놀러 가지? 생각하는 저 지독한 금요일 중독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 뭐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고 4491 쓰시는 분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연차를 쓸까 5만 번의 고민한 끝에 창밖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오 날씨 너무 좋다 어디 놀러 가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자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고요. 지독한 금요일 중독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네요. 칭찬합니다. 네, 김수선나님께서 5일 열심히 일하고 주말 기다림 정말 달콤합니다. 즐거운 주말 다들 잘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수산나님께서는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말이 더 기다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달콤한 주말 잘 보내세요. 뒷번호 0979 쓰시는 분은 토요일 아침 친척 결혼식을 갔다가 오후에 강원도 여행 그리고 일요일에 집에 오는 일정이에요. 희원씨 거의 철인 3종 경기급 일정이지만 순간을 즐겨라 이 말을 새기며 잘 보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럴 때 약국에 가시면 요즘에 이제 뭐 비타민 3종 세트 뭐 이런 거 있다라고요. 피로회복? 우리 약사님이 제가 집 앞에 가는 약사님이 굉장히 그 재밌는 분이라고 느꼈던 게 그 돌아가시던 분들도 이거 먹고 정신이 드실 겁니다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먹으면 그렇게 번떡 일어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약사님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 예, 그런 거 하나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나연의 괜찮아 사랑이니까 안유진의 써니데이.

노래 두 곡 나연의 괜찮은 사랑이니까 안유진의 써니데이까지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대성의 날바귀 쓴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송벽조에게 중용의 설성지도를 해석하여 보라 하시니 그가 사르기를 유가에서는 천리 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설성하는 도라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해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 잘 부려 쓰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범부 중생은 육도의 윤회와 12인연에 끌려 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시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연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원희의 별.

Back to the 9020. 아 예, 뻥티스 발인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릴게요.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 순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2000년 6월 첫째 주 순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6년 전 이때는 온도가 좀 달랐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큰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일단은 어떤 노래를 들었을까부터 살피면서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자고요. 2000년 6월 첫째 주 20위입니다. 이승환의 그대가 그대를이 차지했네요. 언제나 뭉클한 감정을 끌어올리게 하는 감성의 소유자예요. 당시 이 뮤직비디오로 배우 김정화가 데뷔를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승환표 발라드 그대가 그대를이 20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어지는 19위 곡입니다. 김태영의 2집 타이틀 오랜 방황 끝이 차지했네요. 이 손가락을 튕겨가며 리듬을 맞춰 불렀던 게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2000년대 추천 히트곡 리스트에 자리 잡고 있는 김태영의 오랜 방황 끝이 19위에 있었네요. 이어지는 18위 곡은요. 시원시원한 매력 보이스 김현정의 멍이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는 정규 3집 앨범의 타이틀이었고요. 이 앨범을 통해 무려 음악 프로그램에서 20번이나 1위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다 돌려놔! 예를 외치면서 손머리 위로 한 바퀴를 돌려야 하는 것까지 아주 디테일한 댄스까지도 떠올릴 수 있던 곡 멍이 18위였고요.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 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8위를 차지한 김현정의 멍.

김현정의 멍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00년 6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7위입니다. 임재범의 대표곡이죠. 너를 위해가 차지했네요. 순위 차트를 진행하면 같은 곡인데도 연도만 다르게 정말 많이 만나는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부르면 다시 차트에 오르고 영화 속에 담기면 또 오르고 그래도 첫 만남은 이때였겠죠. 임재범의 너를 위해가 1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6위 곡은 이현우의 요즘 너는이 차지했네요. 이현우는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근무를 하다가 휴가차 한국에 왔고 우연히 프로듀서를 만나서 1집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렇게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한 썰이 무척 흥미롭네요. 운명처럼 만난 가수 이현우의 요즘 너는이 16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5위 곡입니다. 최재훈의 BL 랩소디가 차지했네요. 90년대 한국 락발라드 전성기를 이끈 가수죠. 폭넓은 음역대, 호소력 짙은 보컬, 거기에 섬세한 감정까지 최재훈의 BL 랩소디가 15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를 다시 한번 이어가 볼게요. 17위를 차지한 임재범의 너를 위해.

임재범의 너를 위해 띄워드렸습니다. 백투더 9020 오늘은 2000년 6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14위는요 이 곡이 차지했군요. 베이비복스의 Y가 차지했어요. 작년에 단독 콘서트를 할 만큼 멤버들도 그렇고요. 베이비복스의 건재함을 알려서 참 반가웠습니다. 1997년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도 걸그룹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베이비복스의 Y가 14위를 차지했네요. 그 가요대전, 연말에 하는 그 가요 시상식에서 베이비복스가 이제 완전체로 나와서 무대를 했었는데 그 무대를 전 아직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요즘에 걸그룹만큼이나 진짜 멋있는 우리 언니들 Y가 14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3위는 박기영의 블루스카이가 차지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뭐 시원해지는 노래죠. 맑은 음색과 높은 성량으로 마음껏 푸른 하늘을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래 블루스카이가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지는 12위는 윤종신의 애니가 차지했네요. 우리 작가가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계속 이 한 곡을 끊임없이 돌려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누군가의 추억과 함께한 노래 윤종신의 애니가 12위에 있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11위 곡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14위를 차지했던 베이비복스의 Y.

베이비복스의 Why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00년 6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11위 곡은요. 바로 아, 이 곡이 차지를 했군요. 신승훈의 가잖아가 차지했어요. 뭐 명실상부 발라드의 황제라고 할 수 있죠. 벌써 데뷔한 지도 36년이 됐다고 합니다. 우와. 우리의 신승훈 오라버니께서 36년이라니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 이런 대목에서 아, 세월이 진짜 많이 가긴 했구나. 약 한 이제 한 20년은 되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36년이나 됐군요. 그러고 보면 예,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그 시절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그의 발라드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40대, 50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곡 가자나가 2000년 6월 첫째 주 11위를 차지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그 노래 잘하는 남자 발라드 가수들도 있지만은 뭔가 예전에 비해 뭐 황제 뭐 요런 수식어들 어린 왕자 요런 수식어들이 예 요즘에 뭐 잘 쓰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는 많이 돌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영원한 발라드의 황제는 신승훈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시대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딱 중간 세대여서 그런지 아, 다시금 이렇게 듣는 이 백투더 9020이 참 좋네요. 아, 신승훈의 가자나 띄워드리면서 3부 마치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업이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에 조만과 장단이 각각 있나니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못자리를 해놓고 바로 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 같으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5장 법문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물로 끌어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대체송. 오늘은요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제스비의 나의 여름 설명서, 걸스데이의 링마벨 띄워드립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제스비의 나의 여름 설명서, 걸스데이의 링마벨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변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변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무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갯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전시회 초대권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회,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7전시실이고요.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에 전시회라고 써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최은영님이 직업 특성상 매일 컴퓨터와 씨름을 하느라 삭막했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희원 씨 목소리를 들으니 비로소 사람 사는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주파수 채널 돌리며 귀로 소통하는 이 아날로그 감성이야말로 진짜 휴먼스러움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맞습니다. 은영님. 진짜 우리가 컴퓨터, 뭐 핸드폰 뭐 쓰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가족들보다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쓰게 되는데, 이런 와중에 뭔가 목소리로 얘기하고 누군가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라디오는 그런 감성이 있죠. 그래서 저도 참 제가 해설하기보다는 라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날로그의 감성이 오래도록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호성님께서는 희원님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 아침에는 바람이 부니까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신청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해 주셨네요. 호성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말 잘 보내세요. 뒷번호 7266 쓰시는 분은 활기찬 희원님 오늘도 힘을 주시네요. 저는 어머니가 치매셔서 뭔가 마음이 좀 지쳤어요. 이제 라디오는 기분 좋은 12시에 정착 예정입니다. 김건모의 냄새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힘든 마음에 조금이나마 꽃향기가 날 수 있도록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김건모의 냄새, GOD의 다시.

김건모의 냄새, G.O.D의 다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413 쓰시는 분이 어젯밤에 비가 세차게 오더니 아침엔 언제 그랬냐는 듯 개었네요. 눅눅했던 집안 환기를 싹 시키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이 시간 피곤함이 싹 달아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홍경아님께서는 버스 운행 중 기분 좋은 12시 출석 인사드려요. 오늘도 안전운전 코요태 순정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경아님 오늘 금요일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코요태 순정으로 띄워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하고요. 자 주말은 열심히 즐겁게 보내보아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분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말이죠, 참 재밌는 보험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꽃다발을 전해드립니다. 하유미 꽃다발.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 말이죠. 그 엉덩이 보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국의 한 침대 감별사가 매트리스 위에 앉기만 해도 내장재를 단번에 알아맞히는 아주 예민한 감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무려 20억 원짜리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신체 부위 하나에 억소리 나는 가치를 매기는 참 신기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20억짜리 엉덩이 보험보다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잡념과 잔소리를 튕겨낼 스트레스 반사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방금 제 말에 잠시나마 피식하고 웃으셨다면은 이 보험은 효력을 발휘한 거겠죠. 이 시간만큼은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음악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라면 샤샤샤 샤샤샤샤샤 조용히 문을 열어봅니다. 자, 들어 즐깁시다. 지수연 들어 트

0: 안녕 들어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거시기 역에 잘들 보내고 계시겠지요? 오늘은 어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거시기연 일이요. 이 초록불이 거시기 하자마자 사람들이 거시기 하는디 어떤 학생이 그만 발이 걸려가지고 거시기 해버린 거요. 예. 이 가방이며 책이며 바닥에 다 거시기 했는디 다들 바빠서 그냥 지나치는 거시기한 찰나에 무엇이냐, 이 한 사람이 발걸음을 딱 거시기 하더니만 그 학생을 얼른 일으켜 세워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취지지는 않았나 거시기 해주고 또 떨어진 책들까지 같이 거시기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호가 참말로 거시기역에 깜빡이는데도 그런데도 말이요, 그랬던 것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러하니까 이 거시기 기장이 한 말씀 하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다정하고 따뜻한 이웃이 되어줘야겠다. 다짐을 거시기 하는 바입니다. 거시기 이장 한 말씀 끝.
1: 아따, 거시기를 사적없이 거시기 하니까 참말로 거시기 하네. 김소희의 춘풍 배우로입니다. 오빠.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가요를 맛보는데 3, 4부에 오늘 3부에 빠르게 노래가 진행되잖아요. 그 맛보기로 계속 맛보실래요? 오유진 썸. 자, 세경씨 아침에 시원한 바람에 겉옷을 챙기고 하늘의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감동하고 밤에 내린 소나기로면 나무들은 짙은 정록색으로 환한 햇살에 반짝이고 건물과 건물 사이 먼지에 닦인 풍경이 예쁜 오후 아름다운 선물로 받는 오후 교내 갈대상 나무 가시기입니다.

쌈쌈쌈 오유진이었습니다. 인천 오징어 오정아씨 죄송합니다. 네. 네, 드디어 금요일 오후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고요. 대전의 김윤혜씨 주문 오늘은 마냥 늘어져 있습니다. 늦은 점심으로 열무 비빔밥을 먹고 있어요. 아삭한 열무의 식감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라고 주셨습니다. 독산도 한양님 오늘도 입소가셨다고 왜 서서 타셨어요? 앉아서 가시지. 자, 정훈아, 숙이야. 내 사랑 숙이야 널 만난 건 기적이야.

정은하의 숙이야 들었습니다. 부산의 김창석 씨 따뜻한 오후 출석하셨고요. 대전에 조명석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 들어오셨고요. 청소일을 하다 보니 벌써 땀으로 옷이 젖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유독 더위를 많이 타는 제겐 이 여름이 그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는 마음으로 얼투 파이팅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연수 씨 거창에서 들어오셨습니다. 달서구의 김진옥 씨 바람이 살랑살랑 불며 엄청 시원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신랑이랑 두리공원만 못 걷고 잠깐 쉬고 있는데 너무 시원합니다 하셨네요. 양이나 강남 언니

강남언니였습니다. 자, 연구소 가수님 바쁜 예측에 방송을 끝까지 듣지는 못하지만 하루도 빠지지않고 챙겨 듣고 있다고요. 울산의 최경숙씨, 고창기는 바람이 전하고 바람의 향기는 마음이 전한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 땡보가세 하셨고요. 이준호씨, 나의 버튼의 가요세상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햇살도 뜨거워도 바람이 부는 금요일 행복한 오후 보약 같은 조은영의 가요세상이라고요. 어서오세요. 이경수 땡겨 땡겨 땡겨라.

네, 땡겨라 땡겨였습니다. 땡겨라 원래 제목은 하나예요. 땡겨라. 예, 이경수 씨. 어제 약속했었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진해성 씨 생일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30여 분이 신청했는데 늦었어요 너무. 그래서 전해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제 약속을 했지요.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네, 이제 1부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연락하세요. 네, 약속 지키고 있다고. 네, 어제 약속을 해서 오늘 아마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실까. 언제 나오나 하고 말이죠. 지금 바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부안의 이자은 씨가요. 부안 날씨는 좀 쌀쌀합니다. 여름 옷 반팔 입기는 추워요. 네,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 할래요. 글쎄요,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 바람꽃의 진해성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자, 진혜성 가수의 생일 축하하고 오늘 들어서 너무 행복했다고요. 어제는 못 들었지만 아쉬웠는데 오늘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들었다고 주셨네요. 네, 진혜성 가수가 저희 프로그램에 첫 창기 활동할 때부터 저희 프로그램 공개방송을 워낙 같이 했는데 그때 팬분들이 함께 그 지역 공개방송 다닐 때마다 진혜성 씨가 항상 같이 가니까 같이 따라오곤 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 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잘 나온 것들만 골라서 남기는 분도 계시고 찍은 대로 다 저장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말이죠, 나중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정작 마음이 가는 건 완벽하게 나온 사진보다 눈 감은 찰나이거나 웃다가 찍힌 재미있는 표정 또는 깜짝 놀란 순간의 사진입니다. 꾸미지 않은 그 모습이 더 생동감 있고 그때 그 순간이 더 잘 살아있는 느낌이라고는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진을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십니까? 신청곡과 함께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해드린 노래 마이진의 몽땅 연필 민수현입니다. 젓가락 장단.

가사로 만든 이야기 유가을의 가시고기 사랑. 어머니의 손을 떠올려본다. 언제부터인가 고왔던 손은 거칠어졌고 주름 하나 없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아픔보다 자식 걱정을 먼저 했다. 밥은 먹었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그 말 속에는 평생을 바짝 키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말은 적었지만 누구보다 큰 어깨로 가족을 지켜냈다. 힘들다는 말 대신 묵묵히 걸었고 외롭다는 말 대신 가족의 웃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는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고 한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내어주고 자식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희생이라는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랑을 넘어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되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 남아있다. 오늘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불러본다. 어머니,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따뜻했던 가시고기 사랑을 남겨주신 우리 부모님.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젖어진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셨습니까? 예. 부모님에 관한 노래들이 많죠. 물론 뭐 대중적 사랑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연인들의 사랑하고 또 대중적 사랑하고 또 차이가 있죠. 네. 자, 오늘 또 3부에서는 달려보겠습니다. 빠른 노래들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샵897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3부에서는 빨리빨리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4부에서는 지역 가고 싶은 곳을 알아보는 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수분이 소개해 주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재경 씨가 가끔씩 열어서 추억에 젖다 보면 작년 사진보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얼굴이 처져 보이는 사진을 보면서 흐르는 세월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야속한 세월아, 조금씩 볕이 안 나게 남기고 가거라. 야속한 세월에 타협하고 싶어지는 지난날의 사진들입니다. 근데요, 진짜 그 실감을 못했는데 그게 실감이 돼요. 사진 찍기 싫어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예. 신청곡들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전부성의 옛날 애인. 네. 전부성의 옛날 애인. 네. 그리고 지는요, 무조건 다 저장합니다. 한 방에 훅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던 분. 일단 전부성의 옛날 애인 전해드립니다.

지는요 무조건 다 저장합니다. 한방에 신청합니다. 네. 그래요. 이 노래 들으면 씁쓸해집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3부 기대해 주세요. 신나게 달려보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만 좋은 나부로 만든 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7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달려보는 시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선거한다고 또 바쁘시고 뭐 다들 분주한 시간들이었는데 이번 주말은 또 잘 휴식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엠마님도 들으셨고요. 제가 흥분해서 인사 늦었어요. 혜성사랑 언니들 뭐든 뭐든 너무 행복하십니다. 예, 열심히 소문냈어요. 예, 목소리도 함께 녹음한 거 팬카페에도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산동의 이경순 씨가요. 제가 좀 방황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오래된 원음 방송의 팬분이신데 왜 방황을 하셨습니까? 잘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경선 씨.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이시네요. 이경선 씨 이름. 자, 설수배 이성낙 씨 예, 들어오셨고요. 전북 부안의 민호 씨가 뭐 옛날 애인 생각나냐고 물어보는데 글쎄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냥 뭐 글을 쓸 때는 가사나 이럴 때는 뭐 생각난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냥 새로운 것들에 대한 새로움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것들은 잊혀짐 그리고 작별을 해야 되겠죠. 네. 모든 새로운 것들의 출발이니까요.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고 했지 않아요. 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최고예요. 네. 가요세상 네, 같아요. 거문나비 웃으면서 사세요. 어니언스의 저별과 달, 최준의 길, 종점, 추억의 노래들 많이 주셨네요. 네. 신나는 3부 기다려집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그리고 설렘 가득한 6월이 시작됐어요. 아셨습니다. 자, 뭐 이렇게 쭉 주셨는데 파란수국님도 오늘 금요일 정말 즐겁게 엄청 덥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월요일날 뵐게요. 라고 주셨는데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 갑시다. 아모르 파티부터 시작합니다.

이어서 서른도의 노래로 달리고 있습니다. 갈매기 사랑 조수정님께서 나온 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선선합니다. 오늘은 차가 많은 부스라 많은 문자 참여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막 많이 들려주세요. 잘 듣고 계십니까? 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0359번님 그리고 부안의 최지열 씨 잘 듣고 계시나요?

0: 자, 자기야.
1: 박주희.
0: 네, 오늘 말이죠. 울산의 재경숙 씨가 꽃 향기는 바람이 전하고 바람의 향기는 마음이 전한다고 했어요. 어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의 시작도 너무 행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즐기시고 계십니까, 박주희 자기야?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 옆에 계시면 자기야 힘내 고생했어 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신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자, 요번에는 말이죠. 자기야를 외쳤으면 뭘 외쳐야 된다? 여보, 이장룡입니다.

여보였어요. 김희성 씨 금요일 오후 멋진 오후 신청 광고. 참 어려운 노래, 요즘 나오기 힘든 네 노래 주셨어요. 자, 명호동의 김영남 씨가 너무 신나서 일의 시작을 줍니다. 방송 듣고 야간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 노래 신청하신 분 천태만상 부산의 신복선 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태만상 이어서 충남 서산의 유상욱 씨가 신청하신 소명의 빠이빠이야. 자, 모든 힘든 것들 다 날려버립시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실까요? 네, 다시 한번 다 함께 흔들어 보실까요? 빠이빠이야. 빠이.

고향 산골에서도 조은혜 가장 주파수가 잡힌 이 친구 만난 것처럼 이렇게나 기쁩니다. 조은혜 가장 최고 최고 최고 최고. 대구의 다래 씨, 예, 장용민 씨도 들어오셨고요. 집뒤가 북한산인 분 오늘도 잘 듣고 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바람 불어서 시원합니다. 양경임 씨, 저 있잖아요. 골백해 많이 좋아요. 신나게 일하면서 함께 동행해요. 오강에 다시 한번 어디 한번 놀아보자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예,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정재인 제디 제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이 재성이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느니라. 또 여쭙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10만 돈독하면 자연히 사이가 없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0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자, 금요일 3부에 전해드리는 4부에 전해드리는 전화가요 통신. 자, 오늘은 말이죠,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광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연결된 소리가 아닙니다. 전화 연결을 기다립니다. 전화가요 통신, 오늘은 광주 지역으로 갑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닙니다. 예, 호남의 광주로 가겠습니다. 예, 이제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는 통합의 도시가 되죠. 네, 광주 지역으로 가볼 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네, 자, 이화정 씨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 네, 있는 이화정입니다.
0: 반갑습니다. 광주에 지금 어디 쪽에 계시는 거예요?
1: 저는 광주에 풍암동이라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0: 풍양동이면 바람이 많이
1: 불고. 풍암동.
0: 아, 네. 그러면 거기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돌이 많나요?
1: 조금 그래도 자연 가까이 공원도 있고요. 호수도 있어서 또 더 좋은 공원으로 발전하고 네, 있는데 오늘 날씨 자체가 광주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이에요.
0: 그래요? 아, 네. 풍암동 쪽에 풍향동이 있고 풍암동이 있고 그런죠?
1: 아니요, 제가 알고 기로는 풍암동이 있는데요.
0: 예, 풍암동이 있고 풍양동이라고 네, 저쪽 북구 쪽에 예, 두암동 옆에. 예.
1: 제가 광주에 거주한 지가 4년밖에 안 돼서요.
0: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광주는 가볼 만한 데가 꽤 있나요? 무등산인가요?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를 가볼 만한 곳이.
1: 제가 곳이. 이렇게 네, 거주를 해보니까요. 네네네. 아무래도 광주 왔다 하면은 맛과 흥이 있는 고장으로 네, 여러분들이 찾아가보셔야 할 곳이 아무래도 무등산이 있고요.
0: 오, 그렇죠.
1: 그다음에 맛있는 떡갈비하고 그다음 한정식이 좀 대표 음식인 것 같아요.
0: 아, 그쪽은 이제 담양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거죠.
1: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광주 금남로에 위치한 네, ACC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는데요. 오. 이곳에서는 그 가족 나들이를 한다, 여행을 오셨다 하면 네네, 뭐 축제부터 전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피크닉도 할 수 있는 야외 정원이 있고요.
0: 아니, 시내인데 피크닉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네. 그래서 아시아 문화전당 딱 옆을 돌아보시면
0: 네네,
1: 5.18

0: 충장축제에 와보세요. 충장축제에 오시면.
1: 그 유명한 거리잖아요. 원래 그 이제 충장도의 네. 밤도 있고 노래가 보면 충장도끼리 그 중심가에서 가장 인파가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네. 길.
0: 네. 어, 저도 아이와 작년에 처음 가봤거든요.
1: 네네.
0: 근데 충장축제가 정말 저도 제 나름대로 아 이런 야시장과 또 음식이 맛있는 곳을 조금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광주의 충장축제.
1: 아 근데 그 충장축제 하니까 생각나는 게
0: 네.
1: 그 광주에 가장 유명한 만남의 장소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뭐 다방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광주는 그 우다방이라고 있었어요. 우다방.
0: 와 그래요?
1: 우다방이 뭐냐면 그 네. 각 지 청주에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마다 상징적인 네.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만나게 되면 그걸 네. 다방에서 만나는 것처럼 해서 우체국 앞을 우다방이라고.
0: 아 그래요?
1: 광주 우체국이 한 중심 시내가에 있나 봐요. 그래서 아, 그 네. 광주 우체국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야 우리 아. 우다방에서 만나자 뭐 이런 네. 게 지역마다 전주 뭐 객사 앞에서 만나자 뭐 청주 저기 그 직지신경에서 만나자 요거를 다 줄여가지고.
0: 네.
1: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
0: 아, 그러면 차 말씀을 하셔서 또 말씀드리자면
1: 네네네네.
0: 광주 동명동이 바로 그 금남에 멀지 않아요.
1: 오.
0: 그 커피 거리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 원래 주택가였는데. 네.
0: 네. 이제는 동명동 커피 거리라고 딱 클릭하시면
1: 네.
0: 그곳에 정말 많은 커피숍들이 또 활성화가 돼 가지고요.
1: 예, 그렇군요.
0: 커피를 맛보시는 여유까지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1: 야, 그게 멋스러움이 있는 남도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그 먹는 거 또 뭔가 음식하면 남도 그런데 전주하고 광주 쪽에는 맛자랑 예 정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은 그런 게 있고요. 또 부산 쪽에는 이제 그 또 뭐 대구의 음식들이 각기 있습니다만 또 전라도만의 음식의 맛도 있지 않나 싶어요. 예.
0: 네네.
1: 그러면 유한영 씨는 이제 광주에서 4년 동안 계셨는데 요즘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0: 전화주세요라는 곡으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라디오나 또 작은 뭐 이런 가까이에 여러분들 좀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조금 다니고 있었고요.
1: 아, 네네네.
0: 지금 이 시간이면 사실 교통방송 또 가요세상 또 네. 정말 그 청취자분들 매니아분들이 그 네. 버스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이시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저도 가요세상을 광주에서 참 많이 그 버스나 고속버스 네네. 안에서 들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방송은 네. 또 광주에 있는 많은 기사님들이 이 시간에 듣고 계신다는 그 제가 말씀을 한마디 좀 전하고 싶고요.
1: 107.9로 광주는 네. 107.9세요. 네.
0: 네. 네. 주파수가 107.9인데 네. 정말 저부터도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들었던 원음방송 가요세상과
1: 네, 네.
0: 광주에서 듣는 그 여러분들의 어떤 분들은 어떤 방송 들으시나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0: 근데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 뭐 심지어는 고속버스 운행하시는 네, 분들까지도 네, 네. 이 시간은 가요세상에 원음방송을 딱 청취하고 계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전부터 들었 는데 지금까지 듣고 계시네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전환이 어쩌죠? 2시에서 4시는?
1: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네, 그 이하정 씨가 이제 2003년도에 데뷔를 했단 말이죠.
0: 네, 그때 신인으로 이제 가요계 이화정으로 딱 23살 때였어요.
1: 그렇죠.
0: 2003년.
1: 근데 이제 원래 그 시작은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때 가요제에서 얼굴을 뵀던 기억이 나거든요.
0: 제가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의 가요제를 많이 나가다가요.
1: 네네네.
0: 전국 노래자랑 그럼 그 다음에 뭐 박달 가요제, KBS 목포 가요제 이런 식으로 학창 시절을 좀 많이
1: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 네.
0: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좀 더 일찍 데뷔하지 않았나 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 23살이 되던 2003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1: 공식 앨범이 그랬구나.
0: 네네네.
1: 활동을 빨리 시작한 줄 알았더니 이 뭐 일반 분들하고 거의 비슷했네요.
0: 그래도 4살 때부터 성인가요를 불렀으니까
1: 그렇죠.
0: 일찍 불렀다고 기억해
1: 네, 역사가 있으니까. 네.
0: 네네.
1: 자, 많은 활동 기대하기 바라고요. 또 올라오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또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0: 네. 항상 원음방송과 함께하는 가요세상 끝없이 이화정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1: 네네네.
0: 신청곡 듣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1: 네네.
0: 원음 방송에 전화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아, 또 본인의 그 홍보하시네. 곡 홍보.
0: 한마디 더 하고 싶으시죠?
1: 네네네. 예. 자, 전화 주세요가 이하정 씨의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아쉽죠? 작별하고요.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이하정 씨의 노래입니다. 전화 주세요.

자, 유아정 씨의 노래였습니다. 전화 주세요였습니다. 전화 많이 많이 하세요. 네, 지금 주말에 가족분들 또 친구분들 건강, 그 다음에 뭐 주말 어떻게 보내는지 보고 싶다고 안부 전화 한 통씩 해보는 것 좋을 듯 싶습니다. 성현동의 김영근 씨가요. 방송 좋은 예가장 듣고 있으니까 많이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가로수 신청해 봅니다 하셨고요. 다산동의 이경선 씨가요. 우다방 하니까 저는 소우자 써서 소시장이 있었나 했죠. 그랬었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대구의 이영국 씨가 대구 날씨가 엄청 그 시기였지만 바람이 솔찬히 그 시기해서 조금 시원합니다. 일주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대구의 이영국 씨. 예, 그 시기였지. 예, 알겠습니다. 자, 김국환의 달래강하고요. 이상의 효자선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그렇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드시죠? 네. 자, 이번 주도 뭐 버텨냈다라는 분도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위가 일주일 단위여서 또 다음 주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지요. 네. 또 한 달로 보면은 이제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리는 주였으니까요. 자, 이번 주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밝은 표정으로 더 멋진 표정으로 여러분들 만나 뵈러 오겠습니다. 성현동의 김용문 씨 살아있는 가로수도 주시고 또 이경순 씨도 많은 곡들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자 날의 담쟁이 네 이번에 팬이 되어주세요. 삼승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눈치가...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천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접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단품 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확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남정교당 원파원 이유정, 옥순 정사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 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원불교의 가르침 중에 모든 인류가 실천해야 할 네 가지 윤리 덕목으로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공도자 숭배입니다. 공도자 숭배는 공도에 헌신한 사람을 우대해서 그 공적을 기리고 더 많은 공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공도자가 우대받는 사회, 그런 세상이 될 때 너도 나도 공도자로 살고자 하겠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공도자 숭배, 여기에는 호국 보훈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내려놓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공도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부모가 있어 내가 있을 수 있듯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다 바친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와 이 나라가 있음을 깊이 새기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0: 정광태의 한국을 빛낸 백명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위인들, 다시 말하면 수많은 공도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텐데요. 원불교의 기본 교리가 담긴 정전에는 공도자 숭배의 강령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나올 것이요.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국가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나올 것이요.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사회나 종교를 위하는 공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니 우리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공도 정신을 체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니라. 예전보다 더 이렇게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개인주의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더 우선하는 또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요. 그러니 공도자 숭배 정신, 이 호국 보훈의 정신이 더욱 중요한 때가 아닐까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공도자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우리도 그런 공도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뜻깊은 현충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내일은 현충일이다.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개양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신보다 나라를 위했던 수많은 분들의 희생을 떠올려본다. 멀게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선조들부터 가깝게는 독립운동가들과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까지 순국 선열들의 충성심에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 과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을까?

네, 충성에서 이 충자는 가운데 마음, 이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를 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무엇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마태복음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유교의 공자님께서는 지도자가 먼저 충성되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과 신의를 중심으로 행동하라. 행동거지를 조심하면 백성들은 공경할 것이며 몸소 효도하고 사랑하면 백성들이 충성할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향한 충성심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나서 쓰일진대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 바칠 것이요, 만일 쓰이지 않는다면 물러가 밭을 가는 농부가 돼도 또한 족할 것이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경의편에는 충효열을 강조한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충효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충이라 하는 것은 가운데 마음이 곧 충이니 내외심이 없는 곧 거짓이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라. 사람 사람이 다 이 참된 마음으로서 서로 교제하며 사회에 공헌하며 국가에 봉사하며 어느 직장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항시 이 사없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모두 이 충의 활용한 힘이 없는지라. 이 혼란한 세상을 돌이켜서 신성하고 진실한 세상을 만들기로 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충의 정신을 진흥하여 모든 인심이 충에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니라. 네, 충성심, 나라를 향하는 그 숭고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봉공정신, 나보다는 공익을 위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심을 기르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 현충일을 맞아 이기심을 내려놓고 공심을 더 키워보는 뜻깊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릴렉시안의 아침의 평화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나라를 지키다 죽은 꽃다운 영혼이란 뜻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것의 넋을 기리자고 말하는데요. 나라를 지키다 죽은 꽃다운 영혼이란 뜻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호국 영령, 2번 순국 선열. 1번 호국 영령, 2번 순국 선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천주교와 관련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에서 내년 방북을 요청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대통령 순방 일정 브리핑에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교황청을 방문해 면담하고 교황청 국무원장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후 약 1년여 만에 한국 정상의 교황청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성 바오로 대성당 특별 미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전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7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카톨릭 세계 청년 대회도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로는 두 번째이자 카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내년 대회가 전 세계 청년들의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과 교황청의 협력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에서 2027년 방한을 계기로 방북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10월 교황청에 교황님께서 서울 방문 시 방북까지 실현된다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큰 상징이 될 것이라며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화해,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가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북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논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논의가 될지 지금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이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님을 뵙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고 또 방북 요청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카톨릭 세계 청년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인데요. 방북까지 이어진다면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고 또 북한이 평화를 위해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문으로 나오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천주교 문화체육 예술인들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모두 선물이 된답니다.

다음은 불교 소식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오늘 유엔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탄소 중립과 생명 전환을 위한 불교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6월 2일 성명서를 내고 지금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며 폭염, 산불,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후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다고 불자들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성장과 경쟁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욕망을 성찰해야 하며 채식, 절제,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신행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생태 제의를 제안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매월 초하루 대중교통 이용을 시작으로 약 4제일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시, 보름엔 1시간 전등 끄기 등 에너지 절약을 제시했습니다. 지장 제일엔 채식을, 관음 제일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도 권고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지키며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수행과 실천이 하나가 될 때 기후위기 극복과 생명 전환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찰과 불자들이 생명 존중과 자비행의 정신으로 생태 제일 실천에 함께하기를 발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바로 오늘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죠. 대한불교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아주 뜻깊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하루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시를 하고 1시간 정도는 전등을 끄고 또 채식을 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풍경소리입니다. 작은 마음의 노래.

다음은 종교인들이 협력해서 또 평화를 논의했다는 그런 또 소식입니다. 전쟁과 혐오가 심화되는 시대에 종교의 책임을 묻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평창 오대산 월정사는 지난달 30일 경내 화엄루에서 화엄선 연구소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대전환 포럼과 공동으로 2026 오대산 세계 종교평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쟁의 시대 월정사 세계 종교학자들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종교가 역사 속에서 전쟁과 국가주의의 논리에 어떻게 동원되어 왔는지를 성찰하는 학술과 실천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4월 출간된 기도는 왜 총성이 되었나? 전쟁하는 종교, 위태로운 평화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혐오, 한반도 긴장 등 갈등과 폭력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종교의 역할을 다시 묻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 현장에서는 기도가 총성이 되지 않도록이라는 평화 메시지를 채택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종교가 평화 대신 폭력을 정당화했던 역사를 비판적으로 짚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이찬수 교수는 종교가 국가에 종속될 때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사라진다고 경고했고 원광대 교수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불교가 군국주의를 적극 지지한 역사를 악마의 교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성훈 외교부 인권평화 민주주의 대사는 종교는 넘쳐나지만 평화의 영성이 부족한 시대라고 진단하며 종교 간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훈 대사는 대립을 조화로 융합하는 해를 품은 달의 평화 플랫폼으로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문수보살의 지혜가 담긴 역사적 영성, 삼영대사와 하남 탄어 스님의 실천적 리더십, 동부가 평화 생명 영성의 확장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종교인들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날 종교학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종교가 국가에 종속돼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고 종교마저 해당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이는 종교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오직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우리 종교가 되도록 모두가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노래

네, 마지막으로 원불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의 첫날은 원불교 교주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일이자 교단의 법보에 오른 일체 존영을 향한 추원 보본의 마음을 챙기는 6일 대제일입니다. 6월 1일 원불교 중앙총부를 비롯한 전국의 교단과 기관에서 열린 6일 대제는 추원 보본의 장을 넘어 남은 반년 동안 전법교화에 정성을 다할 것을 서원하는 거룩한 다짐의 자리였습니다. 이날 중앙총부 6일 대제는 왕산종법사와 경산상사, 전산상사가 임석해 함께 역대 설령 제위전에 추원 보본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 6일 대제에서는 소태산 대종사 친견 제자인 상산 박장식 종사와 예산 이철행 종사의 추모담이 영상으로 공개돼 후진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친견 제자들이 전한 추모담은 대중에게 자력을 세워주는 리더십,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정히 살피는 자비심, 제자의 열반을 앞둔 스승님의 심정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6일 대제에 임묘된 묘위수는 본좌 12,378위, 별좌 12,591호, 총 24,968위입니다. 지난해 명절 대제 이후 추가 임묘자는 심타원 남궁선봉, 융산 송천은, 안타원 임재한, 봉산 김현재 원정사와 덕산 이덕화, 균산 조용균 대호법을 포함한 288위입니다. 한편 이날 대제 의식 후 왕산종법사와 경산상사, 전산상사는 출가제가 교도들과 영모전 및 소태산 대종사 성탑, 정산종사 성탑, 대산종사 성탑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 제가 출가 교도님들은 6월의 첫날 원불교의 교법을 밝혀주신 소태산 대종사님을 추모하고 기리며 교단의 모든 선지들과 또 일체 생령을 길이 추모하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6월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웃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원불교 성가 왕서은이 부른 대종사님 펴신 뜻은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들어올게요.

0: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지금 숲을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숲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1: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입니다. 일체의 만물은 우리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양희석 신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참미바드소소라는 회칙에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노아처럼 행동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자연환경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호국 영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나라를 지키다 죽은 꽃다운 영혼이란 뜻의 호국 영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라는 뜻이고요. 영령은 영혼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우리말 같지만 이 호국 영령이란 말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시기에 만들어져 한국에 들어온 단어라고 하는데요. 영령이란 말은 메이지 유신 초기 군대에서만 사용하던 특수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다 일본이 국군을 걸고 벌인 러일 전쟁 당시 언론들이 자국 전사자에 대한 존칭으로 영령이란 말을 사용했고 이후 영령은 호국의 이미지가 부여된 전몰자의 영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 호국 영령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령이 수호하고자 했던 국가의 성격과 관련되는데요. 당시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만들려던 국가는 천황제 중심의 수직적 국가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부국 강병책으로 군국주의의 길을 걸었으면서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 특히 군인들을 호국 영령으로 칭송하며 군사주의를 고양시켰고 전쟁을 정당화하며 국가적 통일성을 견지해 나갔습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영령이 지키고자 했던 것, 아니 영령을 내세워서 이루고자 했던 국가는 제국주의, 군국주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같은 일본이지만 다른 호국의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일본 내의 평화주의자들이 쓰던 호국 영령의 의미입니다.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러일 전쟁 당시 강력하게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이토 히로무비 내각에 반대하며 전쟁 반대를 외쳤고 잘못된 애국심에 기반한 군국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급기야 메이지 천황을 암살하려 모의했다가 발각되어 사용된 사람도 있었는데요. 물론 일본의 주류는 국가적 팽창주의에 동의하고 환희했지만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에 반대할 뿐 아니라 사회적 계급 차별을 넘어 공평한 세계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호국영령에 담긴 두 가지 의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을까요? 당연히 평화주의적 호국영령의 의미겠죠. 한국의 영령들은 침략에 저항하고 자유를 지키려 했습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 순국의 길을 갔던 안중근 의사,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한반도 통일에 매진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추구했던 국가는 반제국, 반군국을 넘어 반독재, 탈분단 국가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호국 영령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일본이 본래 쓰던 군국주의적 호국 영령의 의미와는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보기 2번으로 순국 선열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호국 영령은 주로 전쟁에 나섰다가 희생당한 이들에게 쓰이고요. 순국 선열은 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순국한 이들에게 쓰이는 용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의 뜻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종덕님, 우리 덕산 이종덕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6.1대제의 선진님과 조상님들께 감사히 잘 모셨습니다. 도봉교당의 이종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문자 주셨어요. 예, 고맙고 반갑습니다. 7438 쓰시는 분, 정답은 일본 호국영령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선정희님, 둥근소리님 안녕하세요. 내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목숨을 바친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 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겠지요. 호국령령들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나옵니다. 다른 때도 감사함을 느끼고 살지만 내일 현충일은 특히 호국령령들을 생각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원불교에서 그 모든 인류가 실천해야 할 네 가지 윤리 덕목 중에 하나로 공도자 숭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우리가 공도자가 우대받고 공도자가 정말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됐을 때 너도 나도 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공도자가 되고자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인류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공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모든 인류가 실천해야 될 이 네 가지 실천 덕목의 하나로 이 공도자 숭배를 말하고 있는데 그 국가에서 이 유월을 호국보내달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현충일을 기리고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만 잘 살자고 하는 세상이 된다면 국가가 어떻게 존립하고 이 공동체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훌륭한 우리 위인들, 우리 성현들, 우리 공도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신영원의 털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뜻깊은 현충일과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혹시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이 법칙이죠. 바로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도 저마다 마음의 무게를 지닌 채 서로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우리 사이 하춘화가 불러줍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경기.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죠. 과학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죠. 질량이 클수록 서로 당기는 힘은 커지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은 빠르게 약해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단순히 과학 법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렇죠. 더 가까워지기 마련이고요. 또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서로를 당기던 이 따뜻한 인력이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고 퇴색되곤 하니까 말이죠. 혹시 요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오늘은 내가 먼저 그 거리를 좁혀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우주의 법칙을 믿고 사랑과 그리움의 힘으로 따뜻하게 한번 끌어당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DJ 선곡으로 여러분과 2시간 함께 하는데요. 보내주시는 신청곡들 제가 잘 보관해두었다가 생방송 시간 주말과 휴일 시간에 다시 꼭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의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같이 감상하시죠. 너와 나 그리고 사랑.

건강 백세 만만세.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하루하루 더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만 하겠죠. 여러분의 9988 라이프를 지켜줄 보약 같은 건강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강백세 만만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몸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염증, 이 염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증이란 게요, 원래는 외부 자극이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라고 하죠. 하지만 염증 반응이 꼭 필요한 순간에만 생겼다가 사라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낮은 수준으로 오래 이어질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증상을 흔히 만성 염증이라고 부르고요. 비만과 혈당 문제,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증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단 음식은 줄이셔야 하고요.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처럼 만성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적극 식재료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대신에 고등어처럼 등푸른 생선을 선택하시면 염증을 줄일 뿐 아니라요, 오메가3, 지방산 등 불포화 지방산도 함께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 항산화 역할을 하는 토마토도 아주 좋습니다. 스트레스나 미세먼지 같은 자극이 반복이 되면 활성산소가 늘어나고요. 또 세포에 부담을 주는 산화 스트레스가 생길 수가 있대요.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가 만성 염증 관리 식단에는 아주 딱 제격이겠죠. 마지막으로 단 음식을 줄이는 게 힘드신 분들은요, 호두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과자나 달콤한 디저트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간식의 일부를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포만감도 주고요. 또 식사 사이에 허기를 달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견과류 가운데 불포화 지방산을 챙기기 좋은 식재료가 바로 호두니까 말이죠.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밥이 보약이다. 뭐 이런 말처럼 평소에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맛에 맞는 음식보다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고요. 또 만성 염증 걱정 없이 언제나 활기만 가득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좋은 음악 듣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겠죠? 네, 좋은 음악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명국한의 청춘나팔, 그리고 박재란의 심리도 못 가요 들려드리죠.

아름다운 인생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녹음 방송인 DJ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하고 2부에서는 그동안 들려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많이 준비했고요. 3부에서는 예가의 탑10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노래를 들려드리죠. 강소희의 여자의 길 그리고 남진입니다. 너를 못 잊어.

강소희의 여자의 길, 그리고 이어서 남진의 목소리였죠. 너를 못 잊어 들으셨습니다. 벌써 1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여운의 노래를 골라봤어요. 여운의 후반에 남긴 사랑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현인의 꿈이여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2부를 시작했고요. 오늘은 DJ 선곡 녹음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 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 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는 그동안 들려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혹시 예전에 신청해 놓으시고 아, 내 노래가 왜 안 나오지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운하의 마음의 자유천지가 이어질 거고요. 한 곡 더 전해드리죠. 최숙자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눈물의 연평도.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패션이 20년 주기로 반복이 된다, 그런 패턴이 보여진다, 이게 사실로 증명됐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과거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걸 새롭다는 뜻의 뉴, 그리고 과거를 뜻하는 레트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뉴트로라는 신조어로 요즘 부르고 있는데요. 이 뉴트로 바람이 식품업계에도 열풍이라고 합니다. 경주요. 천년고도 경주를 대표하는 길거리 간식이죠. 예, 10원짜리 동전을 형상화한 빵 말입니다. 예, 그 빵이 다양한 맛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얼음과 단팥조림, 그리고 연유만 단출하게 넣은 그 옛날식 팥빙수, 그것도 그렇게 인기라고 해요. 이런 현상이 요즘 MZ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는 어른 입맛 덕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한 맛이 제일 맛있기도 하고요. 또 가장 검증된 맛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자극적인 음식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옛날 음식은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졌다라는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 그 시절의 감성과 문화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반갑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옛 가요를 재해석한 리바이벌 노래를 몇 곡 골라봤는데요. 먼저 백년설이 부른 번지없는 주막, 번지없는 주막을 나훈아가 불렀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고은봉의 선창을 중저음의 중후한 가수 배호가 재해석을 했습니다. 한 곡도 이어지는데요. 심연옥의 한강은 김부자가 노래합니다.

벌써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선 그때 그 시절의 인기 가수를 만나보는 시간 옛가요 탑10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의 노래로 2부를 마무리하죠. 타향등.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약간의 지혜가 생김으로써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기 쉬우며, 약간의 권리가 생김으로써 사욕이 동하고 교만이 나게 돼 더 전진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8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 시작됐습니다. 노을진 강나루 블루벨스가 불러줬고요. 오늘은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옛가요 탑10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탑 10. 그때 그 시절,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인기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옛가요 탑 10입니다. 오늘 옛가요 탑 10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퓨전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는 신민요를 주제로 한 컴필레이션 음반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그럼 어떤 노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먼저 이 신민요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전통민요의 선율과 정서에 왈츠나 관현악 반주 같은 서양음악의 요소를 도입해서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뭐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일종의 퓨전 대중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 또 수백 년간 구전되면서 변형이 된 전통민요와는 다르게 이 신민요는 작사가와 작곡가가 명확하게 존재할 뿐더러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음반 판매를 위한 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통 선율이나 장단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서양식 음계와 편곡 그리고 관현악 반주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통 소리를 수련한 명창이나 가수들이 지금의 뭐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데 크나큰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 신민요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준비한 희귀 앨범은 1962년 킹스타 레코드에서 발매를 한 컴필레이션 앨범 유행 신민요 걸작집이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들어볼 곡은 꾀꼬리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던 가수 황금심의 월야삼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황금심은 불과 15살의 나이에 당시 오케 레코드 전속 가수 선발 모집에서 당당히 1등으로 입상을 하면서 가수로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요. 꾀꼬리처럼 고운 목소리를 가졌다고 해서 꾀꼬리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요. 민요조의 구성진 창법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가수이기도 합니다. 황금심이 1960년에 발표한 월야삼경의 가사를 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창밖에 누가 왔소? 님 돌아왔소. 낙엽이 질 적마다 설레는 가슴. 월야 삼경 긴긴 밤에 철없이 우는 문풍지야. 울지 마라 울지나 마라. 그리운 서방님 오시거든 같이나 울자. 근데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이 곡을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 이어지는 곡은 황정자의 행복은 숨어있대요 라는 노래입니다. 가수 황정자는 무려 8살 때부터 유랑극단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 그 당시에는 주로 민요를 불렀는데 13살 때 첫 음반을 발표했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황금심 또 이화자와 함께 당대 3대 민요 가수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행복은 숨어있대요 이 곡은 우리의 전통 창법에 서양식 멜로디와 반주를 얹어서 아주 무척이나 익숙한 듯 또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이 바로 신민요가 가진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곡의 신민요 함께 들어볼까요? 1960년 발표 윤호환 작사 나화랑 작곡 황금심의 월야삼경 그리고 56년 발표가 됐습니다. 안병호 작사 나화랑 작곡 황정자가 부릅니다. 행복은 숨어있대요.

황금심의 월야삼경과 황정자의 행복은 숨어있대요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 예가요 탑10에서는 신민요를 주제로 여러 가수들이 발표한 노래들을 하나의 앨범에 모은 앨범이죠. 컴필레이션 음반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곡 이어서 소개해볼까요? 다음 곡은 김연희가 부른 내가 바로 내로구나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김연희에 대해서는 아쉽게도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앨범에는 내가 바로 내로구나 그리고 노들강 뱃사공 이렇게 두 곡의 노래가 김연희의 목소리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앨범 자체가요 당대의 명창과 가수들이 불렀던 신민요 모음집인데다가 또 명창민요 걸작선이라는 음반에서 같은 이름의 명창이 검색되는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이 김연희는 당대의 소리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요 김정애가 부른 배나무집 딸입니다. 가수 김정애는 1956년 제1회 KBS 노래자랑을 통해서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닐리리 만보 또 앵두나무 처녀 등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네, 이 노래를 크게 히트시킨 주인공이죠. 아, 경쾌하고 해악이 가득한 민요풍의 가창을 보여주면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어볼 배나무집 딸은요 그런 김정애 특유의 민요풍 가창에 재즈 느낌의 편곡과 반주가 아주 무척이나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흥, 나는 흥, 배나무집 딸이라나요? 18살 방실방실 피어나는 꽃송이래요. 참배 돌배 탐스럽게 주렁주렁 메어달린 우물가에 제잘 제잘 값싸댕기 매만지며 파랑새와 노래한대요. 이런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노래 두 곡입니다. 신민요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1962년에 발표된 강사랑 작사 나화랑 작곡 김연희가 부른 내가 바로 내로구나 그리고 같은 해에 발표됐습니다. 반야월 작사 역시 나화랑 작곡 김정애가 부릅니다. 배나무집 딸.

김연희의 뇌가 바로 뇌로구나, 그리고 김정애가 부른 배나무집 딸까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곡도 만나볼 텐데요. 아, 이 가수를 소개하면 좀 의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엘레제의 여왕 이미자입니다. 이미자가 부른 첫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수 이미자야 뭐 다들 아시다시피 1959년에 19순정으로 그야말로 화려하게 데뷔를 한 그런 가수인데요. 사실 이미자는 정통 트롯뿐만 아니라 신민요 장르에서도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후에 대스타로 발돋움하기 전에 당대의 대중가요의 거장이었던 작곡가 나화랑과 호흡을 맞추던 그런 시절이 앞서 있었다는 겁니다. 나화랑과 함께 민요조의 경쾌함과 서정성을 연습하고 완성해가던 시기가 바로 그 시절이었고요. 그때 발표된 곡이 오늘 소개해드릴 첫사랑이란 노래입니다. 물론 19순정 역시 나화랑이 작곡한 곡이고요. 그래서인지 첫사랑 역시 19순정을 부르던 이미자의 풋풋한 감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이 곡을 끝으로 오늘 옛가요 탑10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평소 들어보지 못했던 휴기 앨범 이야기 계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컴필레이션 앨범 유행 신민요 걸작집에 실린 노래 가운데 60년에 발표된 반야월 작사 나화랑 작곡 이미자가 부릅니다. 첫사랑.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는요, 남자 신민요 같습니다. 김용만의 목소리예요. 못 살겠네 전해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인이 여쭙기를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진이 없지 않겠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욕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안분이 아니오. 순서를 바르게 잡아 태연히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추어 전진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3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윤일로의 연분홍 로맨스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더욱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부터 축하할 일, 또 위로받고 싶은 일들, 어떤 이야기든지 좋습니다. 추억의 옛가요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로 또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소 좀 알려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라디오국 아름다운 인생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노래 좀 들려드릴게요. 송민도와 남일의 목소리입니다. 여옥의 노래 그리고 심야의 종소리.

벌써 6월의 첫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요. 꽃이며 나무며 모두 저마다의 푸른 향기를 잔뜩

뽐낼 텐데요. 날씨가 아무리 더워진다고 해도 조금만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뜨거운 계절일수록 우리 마음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웃음처럼 향기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는요,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일들만이 가득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멋진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 함께 만나볼까요?

6월의 장미 이해인.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수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심심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어,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이혜인 수녀의 6월의 장미 시 낭송해드렸고요. 김상희의 새빨간 장미꽃 그리고 정훈이의 언니에게 물어봐 박경원의 나폴리 연가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 녹음방송 DJ 선곡으로 함께한 2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과 휴일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 반가운 인사와 함께 다시 만나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오기택의 가버린 영화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한 제자 수십 년간 독실한 신을 바치고 특기의 좌손 공부에 전력하더니 차차 정신이 맑아져서 손님의 내왕할 것과 비 오고 그칠 것을 미리 아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수행하는 도중에 혹 반딧불같이 나타나는 허령에 불과하나니 그대는 정신을 차려 그 마음을 제거하라. 만일 그것에 낙을 붙이면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사도에 떨어져서 아수라의 유가 되기 쉽나니 어찌 정법 문화에 그런 것을 용납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손에 넣게 되면 참 기분이 좋죠. 새 지갑을 사든 새 가방을 장만하든 처음에는 애지중지 아끼며 들고 다니고 혹시나 흠집이 나거나 때가 탈까봐 매사에 조심히 다루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게 되면 처음에 품었던 지극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아무렇게나 물건을 방치하고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모든 일과 인연을 이렇듯 일시적인 감정으로만 대한다면 결국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갈래 길 가운데 과연 어느 쪽으로 걸어가게 되는 걸까요?

이론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성하의 뜨거운 걸음마다 듣고 왔습니다. 누구나 처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심정은 열성을 다해 반드시 결실을 보겠다는 굳은 다짐과 서원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렇게 한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처음에 품었던 순수한 열정은 차츰 빛을 잃어가곤 합니다. 이렇듯 안팎의 서원과 각오가 흐려진 상태에서 당초에 세웠던 원대한 목적지는 더욱 아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38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무슨 성공이 있겠느냐. 일이 순탄하게 풀릴 때나 혹은 뜻밖의 암초를 만나 흔들릴 때나 우리가 처음 가졌던 본연의 마음 챙김은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번 구김이 가고 얼룩이 묻었다고 해서 삶이라는 소중한 옷을 통째로 방치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의 순간마다 내 안에 해이해진 끈을 다시금 조여매는 공부인의 태도에 대해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11장 마음바탕 어지러워, 성가 15장 1월이 대명하고, 성가 27장 거룩한 임의 큰 뜻.

작심삼일이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흔히 결심이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유약함을 꼬집을 때 쓰이지만 본래 이 말의 이면에는 사흘 동안 깊이 사유한 끝에 비로소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는 그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토록 무게 있게 선택한 길인 만큼 쉽게 끈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경책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물론 발을 내딛은 모든 여정이 처음 의도한 대로 순탄하게만 풀리기는 어렵고 시행착오와 좌절로 얼룩진 역경 속에서 본연의 서원을 굳건히 지속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죠. 대종사님께서는 30계문 가운데 그 한 계문은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그 밖에 29개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능히 29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리니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문까지 범하게 되어 더욱 죄고의 구렁에 들어가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오점으로 인해 공들여 쌓아온 삶의 의지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한두 번 도살인 걸림돌에 넘어졌다고 해서 본래의 서원 지키기를 지레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나의 마음가짐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은희의 기도, 김선일의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한청복 교무에 감사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거울 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된다. 어떤 일이든 세상사를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오점을 값진 경험으로 승화시켜 도약의 디딤돌로 삼는가 하면 또 다른 이는 단 한 번의 넘어짐에 낙담하여 모든 노력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결국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의 본연의 중심을 얼마나 단단하게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난경과 역경 속에서도 당초의 서원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의 앞길을 밝게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소한 흔들림에 질에 주저앉지 않고 오직 철저한 사유와 드넓은 안목을 지닌 큰 공부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의 관성을 맑게 다듬어가는 정진을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김희진의 일상수행의 요법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법복을 입고 가사를 탁 틀고 제가 지금 40대니까 어렸죠. 부교무님하고 제 두 교도님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 교도님이 저 귀신이 이제 신 교도님 오셔서 저 문학계에 나오셔가지고 막 90도로 절을 하더라고. 남편은 이제 다급하니까 막 환영을 했지만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 이제 괜찮은가 보다 따라 들어가가지고 방에 딱 앉아서 이제 경전 펴놓고 대종 경전 펴놓고 경종 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독경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앉혀놨는데 그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이 경전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런 상 서음을 외우면 막 그 손가락을 가리켜 아들한테 손을 대다 이거 여기 지금 한다고 막 가를 끝까지 앉혀서 그렇게 익히고 또 이제 또 한 것은 거기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근데 부인이 우리가 경종을 막 치고 하니까 창문에서 막 손을 해가지고 우리 앞에다 탁 앉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경종을 치고 기도를 하니까 밖에서 이제 막 그 귀신인데 그 전에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독경을 하고 그러면 밖에서 귀신이 많이 있다. 죄를 지내면 많이 왔다가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귀신이 먼저 한다고 우리가 동네에서 잔치가 해서 몇월 며칠 저 집 잔치한다고 우리가 다 가듯이 귀신 세계에서는 저 어디 가면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다 와 있대요. 창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다 그 영감만 들어오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고 창문까지 다 이렇게 있다고 그런 말씀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영이 꽉 찼는지 자꾸 이렇게 저희들 앞에다 앉히더라고요. 아, 이 사람 눈에는 귀신이 보이니까 귀신을 경을 읽는데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런 실경을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많이 도가 넘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너무 고민하고 그 사랑하는 자식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아마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사이가 없는 가지가지의 고통인데 이 어머니는 이제 그런 고통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렇게 자식을 살았는데 그런 고통.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일찍 간 자녀도 있고 또 뭐 사기꾼에 걸리기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사기꾼에 걸리더라고요. 그렇고 그래서 가지가지의 고통은 흑암지옥에 들어가서 사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 고통이 끝나야 나오는데 현실에서도 무간지옥이라는 게 제가 보면 그 요즘에도 이기영인가 누군가 지금 그러고 있던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한 번 갔다 와 구치소. 그러면 두 번 가 거기서 많이 사귀던 친구들하고 또 와서 자꾸 연락하면 그것이 편해. 놀기 재밌고. 그런 것을 놓고 다른 일을 고된 일을 하면 이러기는 싫으니까. 이것은 싫고 이것은 하면 솔개더니 한 번만 갔다 오지. 한 번만 갔다 오지. 친구가 아니 한 번만 만나. 그럼 만나고 와서 또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큰 교도소 가고 어제 이기영이 그 사람도 한 번 사람 살이려니까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것이 저는 무간지옥 같아. 한 번 살이는 건 한 번 오고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그래서 흑암지옥이야. 어둡고 어두워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그것이 어두운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오래 있는 것이 흑암지옥이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없는 자리로 가요. 언제 거기서 교도소 가가지고 언제 우리 같은 삶을 사는 생활로 돌아오겠어요? 못 돌아와.

명명하고 장겁 침륜하여 명명부각하여 조제하겁 이런 거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 또한 알 수가 아까 무관족에 가서 돌아오는 거 어렵듯이 또한 알지 못하는 게 또한 또 모르는 게 있어요. 기하 이 어찌 욕구 불도인데 불도를 구하고 잘진데 아까 그건 무관족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가지가지 고통받는 걸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모르냐면 불도를 구하고자 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얼마 어찌 그런 뜻이고 이 어찌하자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불법을 만나서 불법을 구하고자 하고 이 하고자 할 욕자예요. 뭘 하고 싶어 할 욕자예요. 이 하고자를 여기다 마음자를 붙이면 욕심욕이 되죠. 마음심이 없으면 저것처럼 하고자 할 욕이 그러니까. 마음심이 있는 건 욕심은 나쁜 욕심이고 하고자 하는 건 뭘 하고 싶을 내가 해야 될 일 공부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하고자 하는 건. 근데 불도를 구하고자 하고자 할 어떻게 해서 불법을 구하고자 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불법을 구하고자 마음이 났는데 만날봉자 얘기는 만날봉 선한 것을 만나지 못하고 불법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났는데 선한 벗, 친구, 벗, 선한 이것이 이 선은요 선하다는 것도 있고 좋다는 말도 있어요. 좋은 친구, 좋은 벗, 선한 친구, 선한 벗, 또 잘이라는 말도 장겁 침륜하야 이거 오랜 아까 이 겁이죠 겁 오랜 겁을 통해. 빠질 침자, 빠질 침, 빠질 윤, 빠질 윤, 빠질 침, 빠질 윤. 오랜 기간 동안에 아까 무관조하고 비슷하죠. 오랜 기간을 빠져 있어. 좋은 내가 불도를 구하고자 하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좋은 법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착한 법, 좋은 법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장겁친을 오랜 시간 동안 빠져 있어. 아까 무관족 같은 게 안 좋은데 명명부각하여 이게 명을 얻을 명자예요. 얻을 명 명명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명로라고 그러잖아요. 예, 명로 사람이 열반하시면 명로를 밝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길 우리가 사람 죽음의 길을 가는 건 잘 모르니까. 어두운 길을 밝혀달라, 명로를 밝혀달라고 부처님께 죽음을 쓸 때 쓰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두울 명. 어둡고 어두워서 깨치지를 못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빠져 있어, 어두운 곳에 빠져 있어서 빠져 있으니까 어둡고 어두워가지고 깨칠 수가 없어. 그래서 조제 악업, 조제는 지을조자, 지을조자 악업 아니 모두제자. 모든 악업을 지어온 것이 얼마이더냐 여기서 해석은 해요. 얼마이던가를 알지 못한다. 이건 몇 개냐 할 때 그 기자예요. 몇 개냐 몇 개냐 얼마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뭐를 모르냐면 불도를 만나고 싶어 어찌 불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선한 친구 좋은 친구를 못 만나서 오랫동안 그 빠져있어 나쁜 곳에. 그래서 명명 어둡고 어두워서 깨치지 못해가지고 가지가지의 악업을 모든 악업을 지었던 것인가를 알지 못해. 여기서 해석은 해요. 알지 못하 알지 못하겠다. 이게 내가 어느 세월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육도윤회를 하면서 앞에서는 그 돌아다니면서 사이 없는 그 지옥 그게 빠져있는 거냐. 여기서는 어떻게 하다 내가 불도를 만나고 하고 싶어서 했는데 오랫동안 또 불도를 선한 벗을 못 찾고 오랫동안 있어서 또 모든 악업을 악업 아까 그렇게 친구 잘못 만나 싸움 가면 교수소 가면 1범이 되고 2범이 3범 되는 것은 거기서 또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안 걸리고 안 잡힐 법을 배우더만 그냥 그걸 와서 실행을 해. 또 어딘가 또 흔적에서 또 잡혀 또 완.

범죄를 친다고 또 지어보는데 또 잡혀. 아내가 그걸 잘못했고 다시는 그걸 하지 않는데 가서 또 그렇게 잡혀. 이제 그렇게 해서 가지가지 악업을 지으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악업 이런 거, 악업을 했을란가? 이런 말씀. 시혹 일사에 불각 장으로서니 기가 방원하여 재수자난가. 예. 이것은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내는, 그렇게 해서 잘못 만나면 오래 가니, 혹시, 이건 혹, 때, 한때 혹, 그러면 한때 어떤 때, 어떤 한때 혹, 한 생각에 불각장후에 깨치듯 큰 한숨이, 이 한숨 묻자예요. 이 한숨 우리가 쉬죠. 길게 쉬죠. 이렇게 한숨 쉬는 거예요. 그게 장후에. 혹 한숨에, 한 생각에 내가 언제 이렇게 만날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길게 한숨을 알지 못하고 기가 방언하여. 어찌 그 가히 이거 노을빵, 이거는 완화하다, 늦추게 하다, 그렇게 할까요? 완화시킨다. 내 마음을 완화시켜, 늘척지근하게 내려놓고 또 내 마음을 그냥 더 긴장하지 않고 놓아버려요. 재수 전환과 전의 재앙을 앞에서 받았던 그런 가지가지 고통, 가지가지 어려움을 받는 것을 다시 했자. 그런 고통을 또 받을 거냐. 혹 한 생각에 나서 내가 친구를 만나고 못 만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긴 한숨을 알 수 없는, 나도 잘 몰라. 알 수 없는. 이 각은 알짓자고 좀 다른 것 같으네요. 알짓자는 이 현실을 아는 것이고, 각은 그 진리에 바탕한, 도덕에 바탕한 그런 것을 깨치지 못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없는 긴 한숨을 지으면서, 그렇게 하니 내가 어찌 마음을 놓고 어찌 늦추게 생각해서 마음을 늦춰서 다시 옛날에 봤던 재앙을, 이건 재앙왕자예요. 전에 받았던 그 고통, 그런 것들을 다시 받을 거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놓지 말고 체크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좋은 불법에 대한 생각이 나도 구하기가 어렵다. 불법을 만나서 좋은 친구를 못 만나면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 부지 수부사로 금치 인생하여 위 만물지영하여 불매 수진지로런고 시리 맹구 우목이요 섬계 두침이라. 예. 또 우자, 또 알지 못한다. 이거 누구 숫자? 누가? 다시. 이 산은 불일 사자요. 나를 부려서, 누가 다시 나를 부려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제금자죠, 이제. 이건 만날 치자입니다. 만나다. 예, 만나서 인생을, 사람이 사는 인생을 만나게 해서, 누가 다시 나로 하여금, 금생에 사람을 생활할 수 있는데 만나게 해서, 위 만물증, 위 뭐 하위자,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니까, 금생에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야. 누가 나로 하여금 금생에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게 해서, 불매, 이게 매할 매자, 어두울 매자, 어두울 매, 수 닦을 수 참진 길, 참의 길, 참을 닦는 길, 닦다. 이게 참을 닦는 길에 매하지 않게 해줬는가, 이게 이제 의문, 그랬는고, 뭐 했는고 하는 거는 그랬는가 하고 이제 의문 뜻을 나타냅니다. 이거 생각하면 누가 금생에 나로 하여금 사람의 몸을 받아서
만물의 영장이 돼가지고 참의 길을 닦는 참의 길, 진리의 길, 참의 길을 닦는데 매하지 않게 나를 해줬는 거 아니야. 다행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어떤 누가 나를 하여금 금생에 사람 몸 받고 또 만물의 영장이 돼서 진리를 향해서 공부하고 참을 찾아서 닦는 길을 길에 매하지 않, 어둡지 않고 매하지 않게 해줬는가. 이것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그 36장이나 37장 앞에를 보면, 그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귀에 스쳐만 지나가도 인연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못한다. 근데 그거 스쳐만 지나가도 불법에 인연이 되는데 그 법을 믿어서 받아서 가져가지고 공부하는 건 대단히 큰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무간지옥까지 한 번 잘못된 대로 빠지면 돌아와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금생에 누가 나로 하여금 다행스럽게도 사람 몸 받고 만물의 영장이 돼서 참으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매하지 않게 해줬나. 이제 그것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다양한 것이죠. 자성정의 수상정의라는 법문을 계속 받들고 그것이 무엇인가고 자꾸 질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 대단히 크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느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금년에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사람이 되고 만물 영장이 돼서 진리를 닦고 사는가. 다행스러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로 진실을 실로 진실로 위, 하위, 이를 유자, 이르다. 이르다. 뭐뭐뭐시라고 말하다. 뭐뭐시라고 이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맹인, 어두울 맹, 눈먼 맹, 눈멀 맹, 구, 거북구자죠, 거북이. 만날 우자, 만나다. 목, 나무. 이제 많이 들으셨어요?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다 그런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금생에 사람 몸 받아가지고 만물이 영장이 돼서 진리를 공부하고 닦는 것은 어떤 것 같은 거냐면, 실로 진실로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대요. 큰 바다가 있잖아요. 넓은 바다가. 근데 거북이는 생명이 길죠. 몇 천년, 2000년, 3000년 살잖아요. 근데 바닷속에 깊이 있다가 어느 날 숨을 크게 쉬게 해서 쭉 올라와, 이렇게. 올라왔는데, 큰 바다에가 나무를 만났는데, 나무가 어떤 나무라 하냐면, 이렇게 내가 목을 거북이 목을 넣고 쉴 수 있는 그 구멍이 있는 나무야. 그래서 그 나무만 만난 게 아니라 나무에 구멍이 있는 것을 내가 목을 탁 넣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숨을 크게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머리를 멀지 않고 눈을 뜨고 있는 거북이도 이거 큰 넓은 5대양 6대의 큰 태평양 같은 데서 이 구멍이란 나무를 만나서 거기다 넣기가 어려운데,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거북이가 딱 올라왔는데 그 순간에 나무를 딱 만났는데 그 나무가 구멍이 뚫려서 내가 머리를 거기다 넣고 다 있으면서 숨을 한참 쉬고 내려간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맹구멍이니까 눈먼 거북이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바다 밑에 있다가 위에 올라와서 숨을 쉬러 올라오는데 그때 순간에 딱 만나야지 들어가지. 눈이 먼 거북이는 나무를 못 찾잖아요. 눈이 떠 있으면 그것도 찾기도 그리도 힘든데, 눈먼 거북이니까 바다 밑에 있다가 쭉 올라와서 숨을 깊이 쉬는데, 그러려면 이제 나무에 구멍이 나서 머리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참 있다 숨을 쉰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법회상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죠.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것이 정법회상이다. 실로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 것 같고, 섬계투침은 섬은 섬세하다 할 때 가늘다. 가는 섬. 개는 겨자. 겨자 개예요. 겨자 씨는 이 우주에 있는 많은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 겨자 씨라고 그래요.
씨앗이 다 작잖아요. 뭐 상추 씨도 작고 배추 씨도 다 작은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이 겨자 씨래. 가늘은 겨자. 그러니까 그것도 겨자 씨 중에서 더 가늘고 아주 작은 겨자의 투, 던질 투자예요. 던질 투. 침. 이게 침이죠. 바늘. 바늘 치는데 바늘을 탁 던졌는데 가장 작은 겨자 씨에 딱 맞추는 거지. 우리가 겨자 씨보다 큰 콩도 못 맞추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주 가는 겨자 씨에다가 바늘을 탁 던져서 겨자 씨에 탁 바늘을 꽂는 게. 맹구우먹이나 삼계투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이 뭐냐면 참을 닦는 길이다. 이게 진리를 만나는 길이다. 근데 그것이 사람 몸 받기도 어려운데, 사람 몸 만물의 영장의 몸을 받기도 어려운데, 받고 태어나서도 참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데, 참의 길을 가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숨이 탁 올라와서 숨을 쉬는데, 그 나무를 만나는데 나무에 구멍이 이렇게 나서 그 목을 이렇게 대고 숨을 쉬는 것이고, 또 아주 가는 겨자씨에다가 바늘을 탁 던져서 탁 꼽는 것이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또 정법을 만나서 참의 길을 가는 길은 맹구오목이고 섬계투침과 같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을 만났을 때 공부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을 귀에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0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우물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플 때와 괴롭고 즐거울 때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 종사 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니.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은 은한 이야기
3: WBS
2: 원음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느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법계는 무형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게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종 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연만은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라.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흥편 46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6: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봉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0: 공유체 불체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함.
1: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여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꽃이 진 자리에 6월의 나무는 더 단단한 열매를 준비합니다. 여름의 첫 달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화려한 시절이 지나도 내면의 진리를 향한 걸음은 멈추지 않고 둥그런 결실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습니다.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세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 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 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 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처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21절입니다. 바른 마음은 일만선의 근본이니 바른 마음의 바탕한 학문은 구슬을 비단으로 싼 것과 같고 그른 마음으로 하는 학문은 도둑에게 칼을 잡힌 것과 같다. 모든 사상이나 주장도 오직 바른 마음이 근본이니 민주주의가 좋다 하나 잘못 쓰면 불행하고 공산주의가 좋다 하나 잘못 쓰면 더욱 불행하다.

바른 마음은 일만 선의 근본이라 하신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로드리고의 아랑페즈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페페 로메로의 기타 연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아카데미 합주단의 협연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초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론상의 신앙은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이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감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라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 소유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은 만물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소유하려 하는지 반주해 보시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5장 의두요목. 세존이 도설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 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영산 해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 존재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노격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한 어떠한가? 우주 만물이 비로소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소 없고 끝이 없는가?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낮춘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85장 경강의두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12. 한 제자 교중의 체포를 맡아 가꾸는데 많은 곰뱅이를 잡게 된지라 이를 말려 약방에 파니 적지 않은 돈이 되거늘 당시 감원이 그 경과를 대종사께 사례고 이것은 작업 중에 가외 수입이었고 그가 마침 옷이 없사오니 그 돈으로 옷을 한벌 지어주면 어떠하오리까 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록 가의 수입이나 공중일을 하는 중에 수입된 것이니 공중에 들여놓음이 당연한 일이며 또는 비록 연고 없이 한 것은 아니지만은 수많은 생명을 죽인 돈으로 그 사람의 옷을 지어 입힌다면 그 과보를 또한 어찌하리요 하시고 친히 옷 한 벌을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돈은 여러 사람이 널리 혜택을 입을 유표한 공익사업에 활용하여 그에게 죄가 되지 않게 하라. 13. 한 제자 교중의 과원을 맡음에 매양 소독과 재충 등으로 수많은 살생을 하게 되는지라 마음에 불안하여 그 사유를 대종사께 사하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보는 조금도 두려워 말고 사심없이 공사에만 전력하라. 그러하면 과보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리를 취함이 있다면 그 과보를 또한 면하지 못할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 14. 한 제자 총부 부근에 살며 교중의 땔나무 등 소소한 물건을 사가로 가져가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교중 살림이 어렵더라도 나무 몇 조각, 못 몇 개로 큰 영향이 있을 것은 아니나 여러 사람의 정성으로 모여진 물건을 정당하지 못하게 사사로이 소유하면 너의 장래에 우연한 재앙이 미쳐 그 몇 배 손해를 당할 것이므로 내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경계하노라. 15. 대종사 물으시기를 전무 출신이 사가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공사에만 전력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한 사가는 교단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두면 어떠하겠는가? 전 음광이 사례기를 앞으로 반드시 그러한 제도가 서야 될 줄 아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그러한 제도가 아직 서지 못한 때에 전무 출신의 사가 형편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이르러서 이를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어찌하는 것이 좋겠는가? 서대원이 사례기를 만일 보통 임원이면 적당한 기간을 주어 사가를 돌본 후 돌아오게 하옵고 중요한 인물이면 회의의 결정을 얻어 임시로라도 교중에서 보조하는 길을 취하게 함이 좋을 듯 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앞으로 그러한 제도가 시행될 때 혹 보조를 바라는 사람이 많게 되면 어찌하여야 하겠는가? 유허일이 사례기를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일반 전무 출신의 사가 생활을 지도하고 보살피는 기관이 총부 안에 서야 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의 말이 다 좋으니 앞으로 차차 그러한 제도를 세워서 활용해보되 교중의 형편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는 때에는 기관을 적게 벌려서라도 현직에 있는 전무 출신으로서 사가일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1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전무 출신 제도는 가정을 이루고 공부 사업할 수도 있고 특별한 서원으로 세상 욕심을 떠나 정남, 정녀로 활동할 수도 있으므로
교단에서는 각자의 발언에 따라 받아들이고 대우하는 법이 있으나 혹 특별한 발언이 없이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거나 혹은 자기 몸 하나 편안하기 위하여 마음에는 세속 생활을 부러워하면서도 몸만 독신 생활을 한다면 이는 자신으로나 교중으로나 세상으로나 적지 않은 손실이 될 뿐 아니라 후생에는 인물은 좋으나 여러 사람의 놀림을 받는 몸이 되나니 자신이 없는 일이면 스스로 미리 다시 작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자신이 없는 일이면 스스로 미리 다시 작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만일 자신하는 바가 있어서 출발하였다면 서원 그대로 굳은 마음과 고결한 지조로 이 사바세계를 정화시키고 일체 중생의 회복길을 열어줄 것이니라.

오늘 대성경 본문은 교단품 12장에서 1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서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2 말씀하시기를 과거 시대에는 상극되는 복마의 도로서 세상 일을 할 수도 있었으나 미래 시대에는 상생하는 해마의 도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이는 천지의 대운이 해원 상생의 시기에 이른 까닭이니라. 13. 말씀하시기를 한 몸의 주장은 마음이요 교 가운데 주장은 마음 잘 밝힌 교라. 불법이 마음법을 가장 잘 밝혀놓았나니 불법의 정맥을 올바로 살려낸 회상이 새 세상의 주교가 되나니라. 14.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여실 준비로 여러 차례 이 땅에 수생하시었나니 혹은 드러나게 혹은 숨어서 이 나라에 많은 인연을 미리 심으셨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이 법기보살 도량이라는 전설은 세상을 구제할 새 법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것을 예시함이요 서역에서 상제보살이 법기보살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동방에 법을 구하러 오리라는 뜻이니라. 15.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책임이 무겁나니 이 나라를 세계의 1등국으로 만들라. 1등국을 돈으로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 도덕으로 만들면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국이 되리라. 16.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모든 지역의 교통이 불편하고 인지가 몽매하므로 불보살 성현들이 동서남북에 각각 지방을 맡아 분산 출연하시어 부분적으로 회상을 펴시었으나 현재와 미래에는 세계가 한 집처럼 가까워진 까닭에 모든 불보살 성현들이 한 회상에 모이시어 판이 큰 회상을 벌이시나니라. 17.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상이 더욱 열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따로 없고 이 지방에서 살다가 저 지방에 가서 사는 것 같이 이주와 왕래가 쉬울 것이요 인종과 국적의 차별이 없이 덕망 있고 유능한 사람이 그 나라 인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나라 안에서 다른 지방 사람들이라도 그 지방의 장관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리라. 18.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개벽되는 시기에는 순수의 일꾼들과 역수의 일꾼들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서로 발전하여 좋은 세상 건설을 촉진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동란자도 성인이요 정란자도 성인이라 하셨나니 때를 맞추어 일으키고 때에 맞게 진정시키는 일을 성인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일을 배은자라 하나니라. 일에는 순서가 있나니 사체의 순서를 알아 그에 맞는 방편을 베푸는 것이 곧 성인의 자비방편이니라. 19. 말씀하시기를 물질 위주로 균등사회가 되겠는가? 공도정신이 골라져야 균등사회가 되고 투쟁 위주로 평화세계가 되겠는가? 은혜를 서로 느껴야 참다운 평화세계가 되나니라.
20. 말씀하시기를 선전이나 광고 등으로 이 회상이 주교가 되겠는가? 오직 참다운 사람이 많이 나서 대종사의 정신을 크게 드러내고 개인의 수양으로나 교단의 사업으로나 오직 실적이 드러나서 민중의 인심이 쏠리고 세상의 인증을 받는 곳에 이 회상의 발전이 있나니라. 21.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에 도취한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 문명을 말한들 어찌 다 알아들으리오마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사람들의 정신이 훨씬 밝아져서 자기가 지은 죄복과 자기 성품의 내역과 전생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이 생에서 살아온 젊었을 때 일같이 잘 알 것이며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쌍전 병행하는 시대가 될 것이니 조금만 더 지내보라. 참으로 좋은 세상이 오고 있나니라. 22.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데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나니 주인은 일원주의요, 제도는 공화제도요, 조직은 10인일단의 조직이니라. 23.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큰 도 셋이 있나니 하나는 서로 이해하는 도요, 둘은 서로 양보하는 도요, 셋은 중정의 도라. 이 세 가지 도를 가지면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능히 평화를 건설할 수 있나니라. 24. 말씀하시기를 옛날 초나라 사람이 실무를 하매 초왕은 초인이 이름에 초인이 얻으리라 하였는데 그 후 공자께서는 사람이 이름에 사람이 얻으리라 하셨고 우리 대종사께서는 만물이 이름에 만물이 얻으리라 하시었나니 이는 그 주위에 발전됨을 보이심이라. 초왕은 나라를, 공자는 인류를, 대종사는 우주 만물을 한 집안 삼으셨나니 이가 곧 세계주의요 일원주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도움편 12장에서 24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일원의 세계로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 15. 대산종사 금산사에서 글을 지으시니 높은 산 흐르는 물은 법왕의 몸이요 풀과 꽃 피어나니 봄을 보는 눈이 새로워라. 이 사이 소식 찾아 묻지 마라. 한 생각 돌이킨 빛 뛰어나 빛나도다. 16. 대산종사 신년을 맞아 양도신에게 글을 보내시니 용이 여의주를 삼키니 풍은 조화를 일으키고 한번 나라 구천에서 노니 모든 중생이 감탄하고 놀라도다. 17. 대산종사 모악산에 올라 시 한 수를 읊으시니 천산 만수 선빵 삼아 비로봉 정상을 나 홀로 거닐도다. 파랑새 지적이고 꽃 피어 웃는데 부드럽고 맑은 바람 끝이 없어라. 18. 대산종사 다대포에서 시 한 수를 지으시니 넓고 큰 바다 수만리 턱 미었으니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늘도 없더라. 바위 위에 한 화신이 되니 눈앞에 시방세계 드러나더라. 19.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맑은 바람 바다 밖 말리에서 불어오고 밝은 달 구름 속에서 구천을 열도다. 병든 스님 한가로이 앉아 뱃노래를 들으니 천당 지옥 다 함께 흔적조차 없어라. 20.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맑은 바람 나부껴 시방을 맑히고 지혜의 빛 높이 솟아 삼세를 밝히노나.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백년을 속여 사니 만겁 다생에 괴롭고 씁쓸한 정일러라. 21. 대산종사 심원송을 지으시니 간절히 원하옵건대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 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재중 인연이 되어지이다. 22.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나 없음에 나 아님이 없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로다. 이것이 나의 참 집이요 참 고향이니 삼세의 모든 성자와 부처님께서 늘 머물러 사시는 곳이로다. 23.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하늘이 길고 땅이 오랜 겁의 끝과 시작에 무한 동력이 끊임없이 움직이더라. 대종사께서 한결같이 법륜을 굴리시니 부처와 성인들이 법통을 잇도다.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소식을 통해야 유무에 걸림이 없는 바 무에 걸려도 안 되고 유에 걸려도 안 되고 또 무에 떨어져도 안 되고 유에 떨어져도 안 되느니라. 그것을 주물러 유무자재한 힘을 얻으려면 도목의 경지를 한번 지내야 하고 도목의 경지를 지내서 도광이 되며 다시 도의 빛이 비쳐서 도여도 한번 나와야 하느니라. 25. 대산종사 그를 지으시니 도의 기운을 오래도록 보존하니 바깥 경계에 동하지 아니하고 일심이 청정하니 만사가 평안하도다. 스승님의 도덕을 만고에 선양하고 보살의 도를 몸으로 개척하여 너른 서원을 세워 한결같은 믿음으로 정진하니 일심의 공력은 능히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리라. 2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수행인을 건곤 탄토객 즉 하늘과 땅을 한입에 삼켰다 내었다 하는 사람이라 하였나니 우리 수행인들은 이런 큰 긍지를 가지고 대종사의 일원 대도를 받들어 수도하면서 사업하고 사업하면서 수도하는 적공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오늘 대산종사 법원은 소요편 15장에서 26장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세계 속에서도 이게 다 먹나면요 은의 출체예요. 그래서 동포 중에서도 동포의 개념이 엄청 확대됩니다. 법률의 개념도 엄청 확대돼요. 그리고 부모의 개념도 확대되죠. 그리고 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나죠. 천지가요. 하늘 땅 이 우주 허공복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게 뭔가면요 인과의 위력이 나타나는 출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교리 대단하죠. 이런 지금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교리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알아야 그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사언을 지금 이제 지금 쭉 이제 말씀을 그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제 중간에 그만요 경외심을 놓지 말아라 그러시죠. 경외심. 경외심은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 일체 허공 법계 유정 무정 모든 것을 다 대할 때 경외심을 놓지 말아라. 지금 원문에 이렇게 밝혀주시거든요. 경외심을 놓지 말아라. 이 경외심을 놓지 않는 것이 뭡니까? 당처불공. 그렇죠. 당처불공. 자, 우리가 신앙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불공이에요. 이 불공. 불공은 뭔가 부처님께 공드린다 이 말 아닙니까? 부처님께 공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 공드리면은 절에 계시는 부처님만 부처님입니까? 자, 모두가 다 부처죠. 그런 게 이게 뭔가면요 불공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방법은 불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이 불공으로 연결되는데 불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경외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경외심.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요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요 교회품 2장을 지금 공부하면서 경외심 놓지 맙시다. 자 경외심을 우리가 이제 항상 챙겨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불공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그 나가야 그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제 신앙이요. 이런 신앙을 결론적으로 교품 그 이제 이 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편협한 신앙을 편협한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돌립니까? 아, 원만한 신앙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대단히 그 이제 이거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이제 돌리는데 그래서 이 신앙의 방법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당처불공까지로 지금 이제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당처불공까지로 이제 끌고 왔는데 그러면 당처다. 사실은요 이 당처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하기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당처불공 하면 그냥 당처불공 하면 된다.

그 사례가 이제 이게 뭔가면요. 어떤 사람이요. 저 수도권 팔당. 팔당이죠? 팔당. 그 이제 근처에서요. 이게 저 촌 할매가 야산에서 이제 나무를 캤어요. 야산에서 이제 나무를 캤다 이 말이에요. 아, 그게 나무를 딱 캐다가 병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병. 병을 하나 딱 발견을 했어요. 나무를 캐면서. 근데 그 팔당 근처가 뭔가 하면 조선조 500년 동안 왕궁에다가 지금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왕궁에다가 갖다가 헌납하는 그런 가마를 운영하는 그 근처 터예요. 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산에 버려져 있는데 이제 나무를 캐다가 할매가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1920년대에 나무를 캐다가 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어따 이 병 좋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할매가 그 병을 주워갖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갖고는요, 그거다가 참기름을 짜가지고 그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참기름을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그때 돈 1원. 1원. 아, 지금 1원이 돈입니까? 근데 그때는 큰 돈이에요. 1원도. 그래서 이제 1원을 팔았어요. 저 기름값으로 딱 팔았다. 근데 그 팔고 나서 이제 이 산 사람의 말입니다. 이제 또 그걸 또 이제 병 갖고 참기름 다 먹고 나면은 그 병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이제 하는데 일본 수집가가 일본 골동품 수집가가 그 병을 딱 보니까 보통 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요, 그걸 얼마에다 팔았는가 하면 자기가 그걸 사가지고 이런 짜리 아닙니까? 사가지고 60원을 받고 팔았어요. 이제 굉장히 뛰었죠. 아, 이제 이렇게 이제 60원을 이제 받았고 이제 팔았는데 이 60원을 받아서 파니까 그놈의 말입니다. 골동봉상에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면 간송 미술관 들어보셨습니까? 간송 미술관. 이 양반 눈에 그 도자기가 탁 걸린 거요. 그 걸려가지고 간송 선생님 말입니다. 호가 간송해요. 그 미술관을 운영했거든요. 그분이 말이죠. 그 도자기를 얼마다 주고 팔았는가 하면은, 샀는가 하면은요. 서울에 기아집 15채. 값! 기아집 15채 값! 쓰다가 주고는 그 병을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한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는가 하면요, 국보가 돼버렸어요. 무가지보라. 할매 눈에는 1원짜리 병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의 눈에는 기아집, 서울의 기아집 15채 값. 당체불공 쉽습니까? 그 당체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말이죠. 가치와 이거를 모를 때 제대로 된 불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요, 당체불공, 진리불공, 당체불공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제대로 된 그 당체불이 갖고 있는 권능과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불공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요사에요. 문제가 지금 세상에 회자되는 지금 것이 이제 하나 지금 또 신발명품이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PT. 이게 들어봤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제목을 어떻게 잡은가 하면요. 기계의 인간화. 기계의 인간화. 또 인간의, 이게 지금 제 제목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해갖고 그다 이제 올렸어요. TP가 이게 뭔가 하면 이것이요, 이거예요. 기계.

인간화예요. 자, 기계가 사람이 하는 역할을, 인간화 하는 역할을 다 해요. 자, 얼마 전에 알파고 나왔죠? 알파고 나왔을 때 알파고를 유일하게 한 판 이긴 사람이 뭔가 하면 이세돌이에요. 이세돌밖에 없어요. 다 졌어요. 다 졌는데 그 알파고는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19 곱하기 19. 이게 뭡니까? 19 곱하기 19가 뭡니까? 예? 그렇죠. 바둑판 줄. 바둑판 줄이 19개가 한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19개, 이렇게 19개. 이게 하나 아닙니까? 바둑판 하나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화예요. 한정된 인간화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 한정된 인간화, 기계의 인간화를 초월해버렸어요. 초월해버렸어요. 그건 뭐라고 하면 언어, 소통을 해요. 말로 소통을 해요. 원론 어떤 분이요, 여기다가 20년 전 부산의 인구 딱 물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450만. 부산의 인구 그때 450만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저 있을 때마저 400만이 넘었거든요. 저 부산 살 때. 그런데 그렇게 탁탁탁탁 대답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말입니다. 뭐를 하는가 하면요,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해요. 변호사 고시에도 합격해요. 이런 시대를 열었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죠, 세상의 화두가 됐어요. 화제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이 PT가 이건 뭐 기계의 인간화죠. 기계가 인간화되죠. 그런데 인간의 기계화는 뭡니까? 인간이 기계가 돼요. 완전히 다르죠. 이래 되면은 뭐가 되는,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돼요. 주는 인간이죠. 객은 뭔가면요, 이거 아닙니까? 이 객이죠. 객인데 이것이 말이죠, 주가 되고 인간이 종이 되면은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물질의 노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물질의 노예 현상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계가 말이죠, 주가 돼가지고 인간보다도 훨씬 수성한 이와 같은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기술을 우리가 말이죠, 앞으로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어떻게 쓰는가? 만들어내겠습니까?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만들어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 이 지금 개교의 표를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리드해가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참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서요,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더 가치 있습니까? 인간이 더 가치 있습니까? 사람이 더 가치 있나요? 사람이 가치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가치를 영원히 우리는 말이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가 되는 그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는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런 원불교를 우리 말이죠, 이런 세상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원불교로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분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우미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여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우미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의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아, 오늘은 병든 사회 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 제일 처음 초기교서에 원기 21년에 불법연구 회원 수지에 그 병든 사회 치료를 하는 법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그 사회를 또는 이 세계 정세를 이렇게 다 보시고 그 했던 법문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든 사회 치료법을 내놓으신 대종사님의 그 본래 진의가 어디 있는가 그 인사님의 첫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 사회가 얼마나 그 차이가 많습니까?
1: 네네.
2: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로 된 것이 사회거든요.
1: 네.
2: 그런 그 다변화된 사회를 병들었는데 그 병을 고친다 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사회 정전 제일 말미에 병든 사회 치료법이 나왔지만은
1: 네.
2: 사실은 그 전교단적인 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병든 사회를 치료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 원불교 교단의 소위 목적은
1: 네.
2: 광대문양한 낙원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거든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이 병든 사회 치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2: 제가 초등학교 때가 이제 해방 시절이에요. 이제 2학년에서 해방이 되고 3학년 올라가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학교 정문에
1: 예.
2: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 아는 것이 힘이다.
1: 아,
2: 배워야 산다.
1: 해방되고 나서요?
2: 아, 그래요?
1: 아.
2: 그것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가 슬로건이었어요.
1: 네.
2: 그만큼 과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많고
1: 네.
2: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것을 알아야 될 것이 많고
1: 예.
2: 너무나 알아야 될 것이 많았어요. 특히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일본으로 한해서 일본 때문에 일본이 딱 가려박아갖고
1: 네.
2: 봉쇄적인 사회가 되었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그런 사회가 세계를 향해서 개방적인 사회로 변화되는 그런 시기여서
1: 네.
2: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때는 말이죠.
1: 네.
2: 면장도 알아야 된다.
1: 그러니까. 네, 그런 말이죠. 알아야 면장한다.
2: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 위주 사회였죠. 과학이나 도덕이나 정치나 문화나 모두가 다 그 부면의 지식이 높아야 또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추진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운명한다 해서 지식 위주 사회가 되어갔는데 또 지식뿐만 아니라 능력이죠.
1: 네네. 능력이죠.
2: 저 호주로 이민 간 사람이
1: 네.
2: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굶고 토수나 목수는 살고
1: 아.
2: 그 능력이거든요.
1: 네네.
2: 예.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것이 능력이었어요.
1: 그렇게 됐습니다.
2: 능력 위주 사회가 되었다. 또 하나는 다 아는 일이지만은 재벌 사회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2: 경제 위주로.
1: 네.
2: 필요하고 돈이 돈 번다 그러거든요.
1: 네.
2: 돈이 돈 번다. 노력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 번다. 그렇게 경제 위주 사회가 됐어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1: 네.
2: 경쟁의식.
1: 네, 경쟁의식.
2: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1: 아, 지금 기가 막힌 경쟁식.
2: 아, 그러면요. 씨름에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
1: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습니다.
2: 네.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그냥 피를 낼 만큼 경쟁을 하거든요. 경쟁 사회가 됐어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이제 더 많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네 가지 요소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맥이 되었다. 제가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1: 네네.
2: 교학과 다닐 때, 교학과 다닐 때, 네. 꼭 3학년 때, 교학과 3학년이 아주 픽타임이에요.
1: 네.
2: 아주 좋은 계기가, 전환기인데, 꼭 그때 죽을 병이 들었어요.
1: 아이고, 그랬습니까?
2: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동네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조정중은 죽는다.
1: 아.
2: 그렇게 말이 들려요, 나한테. 아, 그러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이, 절에 스님이 와가지고, 네. 독경을 했어요.
1: 아, 네.
2: 지나가는 분이었던가 봐요. 근데 해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허락, 그렇게 허용해서 들어온 것인데, 근데 우리 집 뒤에가 바로 유병덕 교수, 우리 대학에 유명한 강사의 우리 선진 아니세요? 마침 그가 계시다가 독경서를 들었던가 봐.
1: 아,
2: 그가 이제, 그 얼마 있다 나를 만났어요. 내가 밖에 나와 있는데,
1: 아.
2: 나를 만났더니, 아, 나 자네 그때 죽은 줄 알았네.
1: 아이고.
2: 죽어서 독경을 한 줄 알았대요.
1: 아이고, 그랬었구나. 아. 네네.
2: 그런데 말이죠. 내가 왜 회생을 했는 거니? 그 한의사 한 분이 와가지고 내 맥을 짚어보고 안 죽겠다.
1: 아,
2: 아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참 위안이 되세요. 다들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그 한의사 그분이 안 죽겠다. 아, 말 하나가 그렇게 힘을 주던데요.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이제 나 듣는데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이 학생은 위장이 좋아서 위장맥이 좋습니다.
1: 아.
2: 절대로 죽는 일은 없습니다.
1: 교백을 짚었구만.
2: 아, 짚어보고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맥이라는 것은 강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되고 느리도 안 되고 중에 맞아야 하는 건데 이 사람 맥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어머니한테 하더라고.
1: 아이,
2: 아니, 그 교학과 다녀서 이제 말이 통하지요. 아, 그래, 맞아. 맞은 말이다. 근데 감동이 됐던가 봐. 어쩌지니까 그 이후로 좋아졌어요. 자꾸 병세가. 그래갖고 이제 회생이 되었죠.
1: 네네.
2: 이제 다른 약도 먹고 그랬지만은.
1: 예.
2: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이 사회적인, 아까 그 사회를 이끄는 여러 가지 그 네 가지
1: 네.
2: 요소가 문명화하는 데에도 가장 기름길이 되고 예. 기본이 되지만은
1: 네네.
2: 병을 일으키는 데에도 주요 요소가 된다.
1: 햇빛이 강하면 그늘도 강하고
2: 그러면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러면요.
1: 네네.
2: 이게 과불급 이 네 가지 요소가 과하거나 불급할 때는 거기서 병이 생긴다. 자살병도 생기고. 이혼, 요새 이혼이 많지 않아요. 그 병도 생기고. 전부 거기서 파생되는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것이죠. 그렇게 보는 안목에서는 그렇지만은,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병맥을 어떻게 보셨나 하는 것이 문제죠.
1: 예.
2: 아까 그 다섯 가지 항목을 말씀했지만은,
1: 네.
2: 다섯 가지 항목의 가장 주정신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사회적인 도덕의 피폐
1: 네.
2: 또는 인간적인 정신의 퇴폐 사회적인 도덕, 인간적인 정신
1: 네.
2: 이 두 가지가 병이 들었으니 처방도 이에 따라서 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원불교 주표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네. 개벽하자.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원불교 교전을 처음 인쇄물로 출간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유인물로 배웠어요.
1: 네, 네.
2: 프린트본으로. 처음에 제가 제 종어사에 있으면서 범사님, 태타원님, 나 세 사람이 이제 종어사 직원이에요.
1: 네.
2: 그런데 그때 이제 교전을 처음 동아출판사에서 이제 인쇄본으로 발행을 했죠. 그리고 출판사 사장이 발행본이 나와서 이제 딱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책을 갖고 와서 예.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 참 이 물질이 개벽되지 정신을 개벽하자 이 표어는 아, 참 훌륭한 표어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을 해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것이 병든사유 맥은 그런 맥에 의해서 병이 들었는데 치료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본이죠. 그것이 이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의 은혜를 알고 보은하자. 그렇게 하면 병든 사회가 치료된다 이 말이죠. 이기적인 사회가 이타적인 사회로 변해가지고 병든 사회가 치료가 된다. 첫째 사람들은요. 아까 그 네 가지 요소로 발전되고 팽창되고 문명이 개벽되면 개벽될수록 이 천지 은혜에 대해서 몰라요.
1: 네.
2: 그러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 천지 은혜를 몰랐구나. 부모 은혜도 그래요. 요즘은요 부모 은혜를 누가 그렇게 잘 생각하나요? 말년 되면 부모님은 다 요양원으로 가세요. 그렇게 가시라고 하지 모시려고를 안 해요.
1: 예, 많이 변했습니다.
2: 네? 네. 변하고 말고요. 천지 은혜에 대해서 누가 날마다 자연보훈에 모시니 따따붙다 해도 실제로 하나요? 이 손으로는 배은 행동을 하면서 이 손으로는 보훈하자. 이게 되나요 이것이? 동포 법률이 다 마찬가지예요. 동포 은혜로 산다 해도 법률 본위로 산다 해도 법망을 피해서 얼마나 죄악을 저지른다고요.
1: 네.
2: 이렇게 그 보훈 정신이 없어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보훈 정신이 없는 것 이것이 병맥이에요. 이걸 고쳐야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너무나 자기에게 집착했어요.
1: 네.
2: 나가 아니면 넌 안 된다. 아, 부부간에도 말이죠. 부부간에도 이혼해버리잖아요. 나보니예요, 나보니.
1: 네네.
2: 결국은 나보니가 돼요. 나도 한동안은요, 나를 떠나서 무엇이 있나 이랬어요. 한동안은요, 차성불, 신불밖에 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신불을 주자 삼아서 마음 부처님을 주자 삼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하 이론상 부처님이 싫어구나. 이 광대무변의 이론상 부처님을 놔두고 신불만 내가 주장했구나. 그런 생각으로 크게 전환했죠. 그와 같이 자아주의 이것이 병인이 된다. 자아주의. 공익정신이 빈약해져요. 공익정신. 그래서 우리 원불교 4대 강령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무화봉공이거든요.
1: 네.
2: 무화봉공으로 핵심이 이제 축약되어 있어요. 무화봉공으로. 그와 같이 자아를 고집하는, 집착하는 이것이 사회를 붕괴시키는 병폐다. 또 하나는요. 나 세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1: 네, 네, 네.
2: 용신법.
1: 네.
2: 용신법.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병폐라는 건 형상이 있는 자리죠. 근데 형상이 있는 사회의 병인은 형상 없는 마음의 작용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1: 네.
2: 이 세 가지가 참 고치기 어려운, 네, 가장 네. 고치기 어려운 건데.
1: 예, 예.
2: 아, 그 사회의 병맥을 고치는데 사회적인 형상 있는 세계에서만 고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도 안 고쳐지고 자꾸 팽배하는 거예요.
1: 네.
2: 사회 질병이. 그래서 사회가 붕괴될 지경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치료법을 해야 하냐. 어렵지만 가장 쉬운 것이 형상 없는 진리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용심, 마음을 쓰는 자리에 잘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같이 쉬운 것이 없죠.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뭐 돈이 들어, 시간이 들어, 뭐 도움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완전한 자유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마음을 쓸자리에 잘못 쓴다면 그는 각성이죠. 정신적인 각성, 깨달음, 네. 또 진리적인 믿음, 그거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건데, 그러므로 사회의 병폐라는 것은 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부셔버려야 돼.
1: 네.
2: 어렵지만은 가장 쉬운,
1: 네, 네.
2: 가장 쉬운 거기서부터 고쳐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인사님이 느끼시는 사회적 병맥,
2: 그렇죠.
1: 그다음에 그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2: 그랬어요. 예.
1: 일단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2: 그래요.
1: 대종사님께서 병든 사회를 몇 가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했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원망하는 병. 그 병, 그건 대종사님께서 진명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의뢰병.
2: 의뢰병.
1: 네, 의뢰병. 그 다음에 정당한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병.
2: 그렇죠.
1: 그 다음에 정당한 지도자, 지도력이 없는 병. 그 다음에 이기병. 이렇게 이제 이 대종사님께서 병맥을 짚으신 이 맥을 치료법을 간단히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것을 원망, 우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간단하게 좀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사람들이 평소에 마음을 쓰고 생활하는 법도가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1: 네.
2: 자기의 잘못은 바라보지 않는. 그건 왜냐하면은 눈을 뜨면 방만 보이고 안을 안 보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못하는 것만 가려진단 말이죠. 그 평소에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부처님과 비교하고, 나는 중생과 비교하고 하고, 나는 잘하고 저는 못하고, 이렇게 평가 기준을 갖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생각하고 판단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간주할 줄 모른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병이 생겨가지고 서로 원망 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죠. 그러면 사회가 병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불화하고 혐극하고 갈라지고 분야별로 잘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포살법회하고 자자법회라는 법회를 열었어요.
1: 네.
2: 포살법회라는 건 무슨 법회인가 하면은 스님 한 분이 경전을 읽어요. 경전 가운데도 계문. 그때는 계문이 더 많았죠.
1: 네.
2: 많았고 그 많은 계문을 다 읽으면은 다 자기가 그 계문에 의해서 반성을 해요. 하고 나는 무엇에 의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자가 반성을 해요. 낭송으로는 말 듣고,
1: 네.
2: 그게 포살법회예요. 자자법회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1: 네.
2: 하고 상대방이 당신은 뭘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1: 아, 네, 네.
2: 그게 자자법회예요. 스스로 묻고 내가 말을 듣고. 그럼 포살법회하고 자자법회를 해서 서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단 말씀이죠.
1: 네, 네.
2: 종교가에서 수행을 한다 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수행은 참회예요.
1: 예, 참회.
2: 죄를 참회하는.
1: 예.
2: 자기 허물을 참회하는.
1: 예.
2: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1: 자기 반성.
2: 그러면요.
1: 네, 네, 네.
2: 기도하고 잘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말씀이죠.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그리 않는 병, 이것이 큰 병이다. 사회질서를 어지피는 병이다. 이 말씀이죠.
1: 네.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여유가 되면 거기서 상당히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단계입니다.
2: 그러면요.
1: 그런데 지금은 보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듣는 것도 너무 많고.
2: 너무 많고.
1: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려면 지금 내가 습득된 것만 생각이 되지.
2: 그러죠.
1: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2: 그래요.
1: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구조가 까딱 잘못하면 내가 내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상실해버릴 수가 있어요.
2: 아, 그럼요.
1: 네네네. 그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생각하지 않고 내 입을 통해서 뱉는 말은 까딱하면 쓰레기일 수 있다.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병든 사회를 진맥했듯이 병든 사회를 진맥하기에 앞서서 병든 나를 진맥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더 좋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2: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인생 그 바른 길을 가려면 사막을 빼놓고는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나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치료법도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대체적으로 병든 지금 현재적으로 이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로만 그냥 한번 추려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만 좀 한번
2: 치료를?
1: 네, 몰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본래 불교는 개정의 사막이라고 했어요.
1: 네네.
2: 그리고 불교 전체 교도들이 복을 받기를 희망을 해요.
1: 네.
2: 복 받기를 희망을 해요.
1: 예.
2: 지혜를 밝히는 것보다는 복을 받는 것을 더 우선했어요.
1: 자등명보다 복등명.
2: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지혜에서 온다 말씀이죠.
1: 네. 무명에서 올 수가 없죠.
2: 그러면요. 네네네. 죄악만 일어나지 무명은.
1: 네, 무명이 움직이면 다 죄악입니다.
2: 그러니까 아까 주사님 말씀대로 먼저 멈추자.
1: 네.
2: 그게 총진수양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원불교는 개정회가 아니고 정회계예요. 수양 연구 취사.
1: 그렇습니다.
2: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1: 네네네.
2: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모든 것을 근본은 생각하는 마음이니
1: 네.
2: 그 마음을 우선 고요히 하라, 네. 비우라
1: 네.
2: 그런 연후에 비운 상태에서 잘 생각해 보아라. 그 명상이죠.
1: 네.
2: 해봐라. 거기서 깨달음이 생기면 깨달음대로 해라.
1: 예.
2: 본래 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이렇게 보아요. 신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정답은 깨달아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그렇게 봐요.
1: 예.
2: 그냥 맹목으로 신은 것이 아니라
1: 예.
2: 맹목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1: 네네.
2: 깨달아서 믿어야 신이지 그렇지 않아요. 맹신이죠. 미신이죠. 처음에는 미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미신이.
1: 네, 그렇습니다.
2: 깨달은 바가 없이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그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강은 변하는 강이고
1: 네.
2: 절대로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깨달아서 그냥 다시 말하면 타력에 의존하는 신은 강한 것 같으나 자력을 깨쳐서 안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네. 강한 믿음이죠. 그런 것을 강조해야 이 세상은 바르게 되고 이 세상은 병든 맥이
1: 네.
2: 치료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예, 예, 예.
2: 그런 개념으로 공부한다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 마음으로 증득하라는
2: 본문이 많이
1: 만 여러 자 대종경 여러 나오죠. 부분에 마음으로 먼저 마음으로 증득하라는데 일단은 자기 모습에 어떤 병이 내가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진맥을 하려면 멈추자. 그리고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종사님께서 석반 후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아, 그러죠.
1: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서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과 그 생각하는 시간이 참 돼서 증득하는 시간이 돼서 그 깨달음이 실제 내 것이 돼서 자기도 병든 모습을 치료하고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그런가요?
1: 인사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오늘은 사회적 현상 문제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먼저 그 마약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지경에 좀 올라 있는데 이것을 그 진맥을 하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2: 마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낙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1: 아주 그냥 쾌락,
2: 그냥
1: 그 깜짝
2: 쾌락도 낙이죠.
1: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빠져버려.
2: 쾌락도 낙이에요.
1: 네,
2: 기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이 낙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1: 그렇습니다.
2: 그 가장 근본이 극락이고요.
1: 극락은 제일 좋지.
2: 극락의 가장 끝이 이제 마약 같은 쾌락이죠. 그것도 낙을 즐기는 인간의 습성에서 온 거예요.
1: 아이고, 네,
2: 그러니까 원불교 교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은 사은사요 사막팔조죠. 첫째는 왜 마약을 하느냐.
1: 예,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이게 물들미예요. 옆에 사람이 하자 하자 그리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약을 취급하는 무리들이
1: 네.
2: 마약 취급하는 범위를 자꾸 확장해 가는 거예요.
1: 네.
2: 악의 세력이.
1: 예.
2: 이걸 누가 막느냐 하면 문명이 막아야죠. 문명사회가 막아야 돼요.
1: 네.
2: 공통의식, 법으로 다스리기도 다스려야 되고 공통의식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의식을 높여야 되나요? 의식을 높여야 돼요. 의식이 뭐냐? 기쁘게 사는 방법이 그것뿐이냐? 기쁘게 사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좀 더 파지, 깨닫고 알면.
1: 그렇죠, 네.
2: 그런 물들매 흘러가지 않지요.
1: 그 심낙을 늘릴 수 있는 걸 잡아야 될 텐데.
2: 네. 아니, 심낙도 그러지만은 생활낙, 육체적인 낙도.
1: 네.
2: 그럼 법만 잘 알면.
1: 예.
2: 훨씬 더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길이 있는데.
1: 네네.
2: 그런 길은 알려주지 않아요. 자꾸 문명이 그걸 확장해 가야 돼요.
1: 아.
2: 어떻게 하면 인간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1: 네.
2: 그것도 축구 시합 잘하는 것도 그걸 좀 다스리는 법이에요.
1: 네네.
2: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그걸 다스리는 법이고요.
1: 네네.
2: 이것을 자꾸 추구해 가면 지금 걱정거리는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1: 네.
2: 이 확장은 법으로 막아야 돼요. 첫째가 네. 법으로 막는 거예요.
1: 네. 하여튼 지금 강력하게 법
2: 막고 있죠, 지금.
1: 막고 있는데.
2: 지금.
1: 막고 있는 것이 높아지면 네. 밀수하는 것도 더 높아지고. 별이, 별것을 통해서 다 밀수를 하고 있거든요.
2: 법을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목숨이에요.
1: 네.
2: 여지없이 법을 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홍수 같은 물결을 막을 수가 없어요.
1: 지금
2: 물같이 바람같이 들어오니까요.
1: 네,
2: 물드는
1: 네.
2: 것은
1: 네.
2: 맑은 물에 흙 검정 저 물을 좀 타봐요. 검정 물은 방울 하나를 튀어도요. 검정 물이 쫙 퍼져요.
1: 퍼져요. 네.
2: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극단적으로 막아야지. 그냥 손방방이로 두들겨 패서는 절대로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나무를 잘 키울 때에도 거름을 주는 방법하고 전지하고
1: 네.
2: 두 가지 방법으로 좋은 결실을 맺거든요.
1: 네.
2: 그같이 전지를 잘해야 돼요.
1: 아.
2: 이것이 약하면 절대로 막을 길이 없어요. 또 하나는 밑거름을 잘 줘야 되거든요.
1: 네.
2: 그같이 정신적인
1: 예.
2: 정신적인 역량을 키워줘야
1: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아요?
1: 네네네.
2: 기쁨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1: 네.
2: 그것으로 만족하죠.
1: 예예.
2: 마음으로 기쁜 것이 제일 기쁜 건데
1: 예예.
2: 아무리 밥을 굶어도 마음으로 기쁜 사람은 기쁜 거예요.
1: 네네네.
2: 직책이 없고 그런 사람도 마음으로 기쁜 사람은 기쁜 거예요.
1: 아 그리고 모습이 달라지죠. 네네네.
2: 그 각성을 주는. 그런 면에 좀 더 많이 기울여야 되고 벌을 주는 그런 면을 많이 기울여서 양면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문명의 병은 문명이 고쳐야 돼요.
1: 아.
2: 문명병은 문명으로 고치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과학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과학 발전을 왜 원망을 해요?
1: 네.
2: 그 대신 그와 동등하게 정신문명을 일으켜서
1: 네.
2: 겸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인류가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아요.
1: 네.
2: 우리 원불교 정신이 그런 정신이거든요.
1: 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살의 문제.
2: 네.
1: 그 자살이 지금 주저하다시피 지금 그 저희도 OECD에서 좀 상위권에 좀 들어있고 특히 요즘 들어와서 그 노인 자살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에 여러 가지 지금 또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 자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한번 이렇게 그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2: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1: 네, 그 사회적 문제입니다. 네, 사회적인 것.
2: 뒤처지는 네, 사람인데 네. 세상이 애정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90%는 넘을 거예요.
1: 아, 애정으로.
2: 애정으로.
1: 네.
2: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1: 예, 네, 많죠.
2: 네. 네. 경제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또 많겠지만.
1: 네.
2: 그렇게 되죠.
1: 애정의 문제.
2: 그 문제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 윤리죠. 초등학교 때도요. 도덕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1: 네.
2: 사회 도덕.
1: 네네.
2: 윤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요. 그런데 요즘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면이 그렇게 치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예, 많이 좀, 예. 좀 없어졌습니다.
2: 그런 것을 과학과 비등, 과학과 비교해서 대등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과학 위주로만, 지식 위주로만, 능력 위주로만은 교육해 나간다면,
1: 예.
2: 우선 정신 문제가 편협하게 되죠. 거기서 사회를 비관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그런 고통을 못 이기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한번 떠오르면요.
1: 네.
2: 해결할 수가 없어요.
1: 예.
2: 그러니까 자살길을 택하는 것이죠.
1: 네, 네.
2: 이 문제를 교육적 차원에서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1: 예.
2: 또 종교적 교화 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정치적 제도 면에서 고려를 해서
1: 네.
2: 잘 해나가면 아마 잘 될 겁니다.
1: 예, 예.
2: 그리고 우리 저 소태산 부처님께서 전망이 밝다.
1: 네.
2: 문명한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나니라,
1: 예.
2: 그러신 말씀을 잘 받들면,
1: 네.
2: 앞으로 절대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세계가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1: 네네.
2: 인류 지혜가
1: 네.
2: 이것을 반드시 개선해내고
1: 네네.
2: 개혁해내고 혁명을 일으켜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방향 설정을 우리가 네네. 먼저 하고
1: 네.
2: 기쁜 마음으로 대처해가는 것이 그런 희망적인 전망을 해가면서 나가는 네. 것이 온당한 방법이 네네. 아니겠는가. 나는 늘 나 어디가 아프다고 나는 늘 공개를 해요.
1: 네, 네.
2: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요. 처방이 나오더라고요.
1: 네, 네.
2: 처방이
1: 네.
2: 나와.
1: 네.
2: 나는 그것이 대화력의 부족. 대화.
1: 네.
2: 옆에 동지라고 대화. 진리하고 대화. 본래 진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습득해야 돼. 친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개선해 나가야.
1: 네.
2: 그 독존의식으로 홀로 빠지면 그건 자살감이지요.
1: 예, 그 참 위험합니다.
2: 폭을 넓혀서 네. 대화.
1: 네, 네.
2: 진리와의 대화, 동지와의 대화. 대화를 하면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옆에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 네, 같이 네, 네. 반드시 위로가 되고 길이 열리고 협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첫째는 마음의 힘이 열리지요. 마음의 힘이 생겨요.
1: 그렇습니다.
2: 절망이 아니고
1: 네네.
2: 나약한 절망이 흐르지 않고 아 새로 소생하는 새로 출발하는 그런 기점을 이루거든요. 그런 것이 자살을 면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3: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네.
2: 그런 것을 평소에 익히고, 그래서 종교 신앙을 가벼이 알지 말고.
1: 그렇습니다.
2: 종교 신앙을 해야 돼요.
3: 네네네.
2: 그래서 진리와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익혀야지.
1: 예.
2: 막 당해서 되나요?
1: 네네.
2: 진리가 누구냐 하면 천지 부모 동포예요. 진리가 누구냐 하면은 천지 부모 동포가 진리예요.
1: 네.
2: 그러니까 사실적인 진리하고도 대화를 나눠야 돼.
1: 네.
2: 나는 우리 원로원에서 밥 먹고 나올 때 다
1: 네.
2: 하늘을 봐요.
1: 아, 네, 네.
2: 원로원에 나오면요. 제일 처음에 목련이 보여요. 그 다음에 하늘이 보여요. 대화를 해요. 목련하고도 대화를 하고 하늘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사실을 보고 대화할 줄 알고 또 마음으로 대화할 줄 알고 신부하고 대화할 줄 알고 이렇게 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자력, 나의 자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 자력, 자활력, 자립력, 자신력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죠.
1: 네네.
2: 이렇게 세워지면 왜 자살을 합니까?
1: 네네.
2: 자기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데 왜 자기를 버려요? 그런 몽매한 생각으로 어두운 무명으로 네. 자살하는 거죠.
1: 예, 예, 예.
2: 그걸 탈피하려면 평소에 종교적 신앙이 강해야 돼요.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을 알아야 돼. 꼭 형상 없는 진리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형상 없는 진리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1: 네.
2: 현실적인 사실적인 사실이 진리다. 이런 견해를 갖고 아주 통달한 직연으로 서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회통이 되어야 한다.
1: 네.
2: 그러면 그 가운데 힘이라는 것이
1: 예.
2: 광명과 위력,
1: 예.
2: 빛과 힘이 거기서 나와요.
1: 예.
2: 빛과 힘만 있으면 누가 자살을 합니까?
1: 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2: 네.
1: 인사법사님께서 말씀드리는 바대로 빛과 힘을 좀 갖출 수 있도록
2: 그러면요.
1: 그래서 심락을 누릴 수 있도록
2: 네.
1: 그리고 가까운 현상 세계만 보지 말고 널리 볼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좀 가져서 우리 한국이 그런 불명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큰 힘을 이번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그 올 8월 달에 이제 북극에서 지금 남극보다 북극이 더 심하다고 그래요. 북극에서 지금 빙하가 녹는 속도가 앞으로 3년에서 6년이 되면 북극의 빙하는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그 예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심해에 들어가서 그 탐사를 하고 있는데 오징어가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오징어를 사진을 찍었어요.
2: 그 오징어가 산다는 건 아니고.
1: 예, 정확히 오징어예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미 북극은 북극의 그 심해에서부터 이미 온난화가 시작됐다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면적인 문제, 뭐 그 자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환경 문제가 지금 크나큰 지금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를 이제 닥칠 그런 위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되니까 우리 종교인의 입장, 특히 원불교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인사님께서 좋은 법문 계시면 소개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어려운 문제네.
1: 아,
2: 나는 좀 직연이 약해서 과학적인

0: 한 사람을 데리고 바닷가를 가는데 바닷가 해녀들이 해물을 잡아서 불에 뿜어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예.
0: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1: 아, 네.
0: 그걸 보시고 법설을 하셨어요. 최혜월 신사가.
1: 아.
0: 한울잎이 한울잎만 먹는구나. 그렇게 법설을 했어요.
1: 아이고.
0: 자연 환경이 우리 먹이어요.
1: 응? 네.
0: 내가 내 것을 먹는 거요.
1: 아, 네.
0: 그런 환 자연 환경을 함부로 해갖고 자기 밥에다가 저 독약을 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과 같은 것이죠. 잘해야지요.
1: 네, 아유.
0: 환경을 참 어렵게 알고 네. 잘해야 하는데 이것이 공익심 부족이죠.
1: 네.
0: 또 미래를 보지 못하는 안목이죠. 너무나 짧은 견해, 너무나 좁은 견해.
1: 네.
0: 또 그런 환경을 크니까 은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환경을 가볍게 알고 우매한 일을 하는데 고쳐야지요.
1: 네.
0: 아까 내 최혜월 신사 얘기를 했는데
1: 네네.
0: 그 19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의인하고 하늘은 사람을 의지해서 뜻을 이루고
1: 네.
0: 인의식 사람은 밥에 의지해서 뜻을 이룬다.
1: 네네.
0: 또 그러므로 만사지 식일환이니라 만사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밥 한 그릇에 매했나니라 그런 아, 말씀이 있어요.
1: 네네네.
0: 언론스럽게는 그냥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참 의미가 심중해요. 만사의 뜻이 밥 한 그릇에 갈머 있나니라 이 말씀이 화두예요. 그렇듯이 밥 한 그릇 그것은요 천지 부모 동포 은혜가 딱 사합이 그 한 곳에 머물린 거거든요.
1: 다 들어가 있는 거죠.
0: 다 들어간 네, 거거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0: 이 이치를 모르고 천지 은혜 배우는 것은 부모 은혜 배우는 것과 동포 은과 법률 은혜 배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1: 예.
0: 부모에 배우는 사람은 천지 은도 배우나고 천지 은을 배우는 사람은 부모 은혜도 배우는 사람이에요.
1: 동포 은도 배우는 사람이에요.
0: 그럼요.
1: 네, 네, 네.
0: 그렇게 인륜 강지가 사람의 윤기가 그게 끊어진다면 이건 진짜 파멸이죠.
1: 네.
0: 참 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1: 네. 네.
0: 참 뭐 천지 만물을 그리 쉽게 보면 안 돼. 그죠? 대종사님께서 네. 하루는
1: 네.
0: 황 온순 팔타원님을 모시고 데리고
1: 네. 네.
0: 산길을 가시는데
1: 네.
0: 팔타원님이 얘기하면서 무심히 손님을 뜯으면서 가는 거예요.
1: 아.
0: 대종사님이 그걸 보셨다? 법문을 하셨어요. 팔타원이 지금 솔잎을 뜯고 있구나. 나중에 머리카락이 뽑힐 거다. 그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머리카락이 뽑힐 거다. 솔잎이 천지 만물이거든요. 그걸 뽑으면 말이지. 피해를 주면 네가 손해를 볼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손해를 봐요. 천지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큰, 이게 꽃한송이가 피어도, 흐르는 물이 흘러도, 바람 하나가 불어도,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문명인이에요.
1: 네.
0: 참, 문명인은 자연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줄 알아야 돼.
1: 네.
0: 그냥 바람 부는구나, 물 흐르는구나, 그건 범부중생이에요.
1: 네.
0: 적어도 물 흐르는 소리를 저 산에 있는 바위가 듣는구나. 이 정도는 되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1: 제가 독일에서 교당에서 15, 16년간 이제 근무하다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한국으로 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좀 활용할 것인가 그런 화두가 늘상 있었습니다. 그 독일말로 공공장소, 웨펜틀리히어 오르트라고 하는 게 그런 독일어가 있습니다. 웹펜틀리, 공개된 장소. 오르트는 장소거든요. 공개된 장소에서 그들이 지키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은 빵이 주식입니다.

0: 그 주식을 아침마다 가서 이제 그 아침밥을 사와야 되니까 저녁에 저기 빵을 사다 놓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독일에 살면서 빵집을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고
1: 가장 가까운 빵집에.
0: 네네 늘다 그 아침마다 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나가려고 할 때는 그래도 좀 챙기고 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요즘 그 이제 한국에 사회적 초여가 많고 어쩌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깨끗한 것 이렇게 싹 채워져서 나오는 그런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희망이 있구나. 환경을 개선하고 하면은 이 환경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도 있구나 하는 희망이 있더라고. 그게 그 사람보다 또더 앞장서서 그래도 뭔가 잘 규범을 잘 지키는 우리 교도님들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환경 문제를 처리하는 첫걸음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님 말씀 받던 그
1: 아이고.
0: 법문하고 여기서 잘 마무리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 그러죠. 사람이 새 옷을 입으면은 좀 조심해요.
0: 네, 그렇죠. 네, 아,
1: 뭐 묻을까 봐서,
0: 네.
1: 걸릴까 봐서 조심하는데, 옷이 좀 묵으면 함부로 해요. 마음대로요.
0: 네.
1: 사람도 사이가 있고 간격이 있고 이러면은 조심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성을 알아요. 그런데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 가까운 이 사이가 있는 줄 몰라요. 비근해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평범해져 갖고 자기 안방에서 하는 짓거리를 해요.
0: 함부로 해요.
1: 함부로. 그런 소치죠. 그러듯이 사회라는 것은 공인정신이 있어야 하는 건데, 공인정신. 이렇게 비근해지고 가까워지고 편리할 대로 해버려요. 이것이 이제 공공질서를 문란히 하고 크게는 사회 병폐를 이루는 것이죠. 작은 문제라고 하지만은 작은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작은 것을 경홀히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이 행동범위가 넓어지면 거기서도 그 짓거리를 해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생활 거지가 그렇게 되거든요. 이걸 참 조심해야죠. 공공장소에 슬리퍼 신고 나가고, 공공장소에 그냥 무릎을 까놓고 나가고, 얘도 이것이 무슨 무예행위나 된 것처럼, 당신은 뭘 그냥 소규모로 뭘 따지고 뭘 지키고 그러지만, 나는 뭐 그런 거 추탈했다. 나는 대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건 참, 무지의 소치죠.
0: 제가 원로원에 와서 지금 2년째 지금 밥을 먹고 원로원 밥을 먹고 있는데
1: 그러죠.
0: 하루에 세 번씩 식당에서 윤사님을 배웠는데 옷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한 번도 흩어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1: 아이고,
0: 같습니다.
1: 무섭네.
0: 그래서 저도 윤사님보다 넘지는 못하지만 인사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1: 아이고,
0: 용모를
1: 고맙습니다.
0: 저도 단정하게 하고 식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1: 부족한 점이 많죠.
0: 네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환경 문제까지 말씀을 마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그런 것을 잘 아울러서 어떻게든 간에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아유,
0: 감사했습니다.
1: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풍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금붕.

대종사님께서는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와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가 곧 크게 위태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생기고 권리가 생기는 때를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본래의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 같다 하여 우리의 마음 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하여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하여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천만 죄복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심전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묵어있는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맑고 밝고 훈훈한 멜로디가 가득한 곳.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상생의 멜로디를 듣고 계십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무엇이나 본래에는 큰 것도 아니요 작은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능히 큰 것을 이루고 아무리 큰 것이라도 흩어지면 마침내 작은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해 단결의 실현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먼저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되므로 그 위력이 천지와 더불어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낯을 없애고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 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같이 큰 살림이 없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나니라. 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씌워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